0: 이경미 사모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오늘 사랑했더란 출발하는 첫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길을 걸을 때가 있죠. 내가 계획한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셨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도 쉼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이 고난이 은혜의 시작이 되고 눈물이 사명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특별하죠.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용렬 목사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1: 저는 한국의 총신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 역사의 역사 발전을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시각을 가진 책이 하나 있는데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Study of History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라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류 발전의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입지 여건,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문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토인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역경, 위기가 다가올 때, 저 챌린지가 다가올 때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인류 문명이 발전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다 좋은 강을 끼고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죠.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었는데 나일강 문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 범람하니까 농사짓기는 좋지만 사람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 언제 저 강물이 범람할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하학이 발전되고 수리학이 발전되고 천문학이 발전이 되고 그런 역경 위기를 뚫기 위해서 사람들은 응전하면서 더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는데 이런 역경 위기를 뚫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 그를 두고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지난 2000년 기독 역사 가운데 많은 위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 자신의 생명이라도 던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두고 부르기를 Spiritual Creative Minority,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이 변화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중세에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의 천년의 역사를 뚫고 어떻게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죠? 루터, 칼빈, 쩌밍글리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이라도 드리고자 한 헌신이 있었을 때 위기를 뚫고 나온 게 개신교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제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6.25 전쟁 이후에 젖뜸이 같았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오늘날 정말 놀라운 이런 역사 교회가 주님 앞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팬데믹 이전에 6만 개의 교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1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3,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약 2,800개 정도, 700개 정도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뚫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비상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정말 꿈꾸는 이런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위기를 맞이한 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인물도 보았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멸망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한 사람, 그 같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큼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삼갈 말씀,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의 배경을 말해주는 거죠. 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에훗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낫의 아들, 아낫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당시에 가나안에 나오는 전쟁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의 배경이 어떻다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정통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우상신을 섬겼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낫의 아들,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시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성들은 하루에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저 이방인이 아닌, 구원이 없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저 아낫의 아들,

우상신을 섬겼던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구원도 불가능한데 쓰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배경, 우리의 환경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누구든지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라합이란 여인 여러분 기억합니까? 가나안 땅의 창녀처럼 살았던 여인입니다. 어느 순간 그 가련한 여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이게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것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이란 여인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압의 여인입니다. 구원도 없고 쓰임받지도 못할 저 이방 땅, 더구나 여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방의 모압 여인을 들어서셔서 그로하여금 다윗의 종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리 마태, 그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까 위대한 사도가 탄생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물고기 잡으며 어느 날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부르신다고 완벽했나요? 예수님 늘 따라다녔지만 주님 부인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진대할 때 절대로 십자가는 안 된다고 막았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사도행전의 명장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최선의 열매 정도는 맺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손에 한번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영혼이 없고 주님이 고치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할 영혼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땅의 젊은이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배경에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노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공평치 않다고 세상을 힘들어하고 또 부모님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금수저로 좋은 배경에 태어났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배경을 주신 줄 알고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가 아니고 흙수저, 아니 수저 하나 없이 태어난 무수저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의지할 것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 위대한 명품 인생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수미 씨를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수미 씨 오시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줄리아드 음대 교수님들, 오케스트라들 다 들어오셨어요. 지휘 박사 김 박사님이 함께 왔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지역에 많은 분들 수천 명이 예배당을 가득하게 메워쌌습니다. 공연하기 조금 전에 이 김 박사님이 뛰어와서 목사님 지휘봉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마 어딘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음악을 주문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변변치 않았던 지휘봉, 그걸 건네주었어요. 아, 정말 세계적인 조수미 씨도 세계적인 그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도 그 지휘봉 끝에서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었어요. 제가 가진 지휘봉 하나로는 사물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이스트로, 그 대가의 손에 올려진 지휘봉으로는 천상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누구나가 다 인생 지휘봉 하나씩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 누가 들고 있습니까? 내가 들고 있다면
사물 정도는 가리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휘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 명품의 인생을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르쳐야 될 신앙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들의 배경은 부모님도 아니고 너희의 뛰어난 재능도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의 위대한 하나님, 너희의 배경이라고. 네 인생을 너희의 능력만큼, 너희의 대학교 출신만큼 제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품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나라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오늘 삼갈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삼갈 인생,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쳐주겠던 삼갈, 엄청난 인생으로 보이지만 삼갈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31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한 절로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까 한 줄로 끝난 인생이었지만 민족을 구원하는 놀란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창조 소수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일까요?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지휘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 인생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미국도 지난 한 2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가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 보시겠죠. 에즈베리의 위대한 역사, 부흥운동, 그 부흥 이후로 정말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 역사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나오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디엘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셨겠죠. 무디의 인생 정말 부흥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한 사람, 오늘날도 아니고 그 150년 아주 오래전에 전도해서 결신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한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인도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두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되겠죠. 아, 이런 반응 없는 여러분들 정말 수습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매주일마다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수십 명의 수많은 영혼의 울음소리가, 영혼의 울음소리가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엘 모디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이런 위대한 인생의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의 배경을 보면 참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시카고의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5살 때, 4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7 아이들 키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온 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이 전부입니다. 17살 때 삼촌이 보선에서 구두점을 냈습니다. 구두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6살 때 에드월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방을 왔어요.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네.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태어날 때 너무나 기뻐하셨죠. 오늘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무디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날입니다. 1855년 4월 21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주님을 만난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쓰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눈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회복할 정도가 아니에요. 내 심장이 죽었던

0: 사람이 심장이 다시금 뛰기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없이 살아간다면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무디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한 게 영혼이었습니다. 어른들한테 가서 전도하기라 너무 배움이 없고 아이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가 10명, 100명, 시카고에서 1,000명이 넘는 주일학교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 예림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러 방문을 했어요. 무대 설교를 듣고 그 뛰어난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야유하고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죠. 발음이 다르죠. 문법 틀리죠. 문장 제대로 되지 않죠. 설교가 끝이 나자 한 뛰어난 젊은이가 종이 가득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적어왔습니다. 잘못된 문법, 잘못된 발음, 잘못된 문장. 무대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배움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한마디가 그 케임브리지 학생들에게 영적인 폭탄을 던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신하게 되고 그 중에 특별히 7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르기를 케임브리지 7이라고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중국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WEC 웩 선교회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 웩 선교회를 세운 사람 시티 서드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46년을 섬기다가 잠시 영국에 처리하고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콩고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 지금도 이 말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속히 지나가리니,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Only one life.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아무런 배움이 없는 무디였어요.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 케임브리지의 그 7인이 탄생되고 시티 스터드가 탄생이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 속에 지금도 무디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한 사람 누구였나요? 배움이 아무도 없었던, 배경 하나 없었던, 삼갈 같았던 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의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명품 인생이 탄생된 줄 믿습니다.
1: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님의 귀한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아나스의 아들 아무것도 없었던 삼갈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을 쳐부수고 민족을 구원한 한 사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삼갈도 아니고 삼갈의 막대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삼갈,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른 지팡이 하나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마른 지팡이지만, 모세가 든 것은 지팡이 하나였지만 하나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던진 것은 평범한 돌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윗은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적장의 머리를 박살 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뒤에 누가 있는가? 누가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그 인생의 지휘봉을 누가 들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삼갈이 막대기를 보면 너무너무 제가 실감이 나요. 제 고향이 울산, 그리고 울산도 대도시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경주가 있습니다. 울산과 경주 사이쯤 되는 농소라는 이름도 참 농사짓는 거 촌스럽죠, 그죠? 그 농촌이 제 시골 고향입니다. 뒤에는 태백산맥이 동쪽에 등뼈처럼 누워있고 태백산맥 마지막 끝자락 정도예요. 문을 열면 푸른 보리밭,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뒤에는 거대한 산이요, 푸른 보리밭이요, 앞은 거대한 강이 유유히 흐르고, 이런 말 하면 아, 목사님 배산 임수에 정말 명당에 사셨군요.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아주 가난한 시골이었습니다. 초가지붕이었어요. 제 나이 또래 초가지붕 살기라 참 많지는 않죠. 초가지붕 우리 어르신들 아마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붕을 한 2년 정도 한 번씩 이어줘야 돼요. 그럼 지붕을 이었다 보면 아버지 따라 지붕이 올라가면 각종 벌레들, 또 뱀도 어떻게 나오는지, 집을 지키는 뱀이라고. 그래서 집안에 벽가마를 두다

보니까 여러분 벽가마도 뭐가 있죠? 쥐들이 일기 마련이잖아요. 이전에 혹시 여러분 천장 뚫려있는 천장 혹시 산 분 계십니까? 쥐들은 언제나 그 천장 위에 또 살아. 얘들은 또 낮에는 낯비도 아닌 것이 묵상을 깊이 하고 밤만 되면 또 딸가락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막 찍찍거리고 싸우다가 가끔은 그 지구모로 뚝 떨어지게 돼요. 그죠? 그 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 참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우리 호롱불 시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호롱불 캐신 분들 계십니까? 누가? 아, 들어 계시는군요. 등잔 밑이 어둡다란 말 여러분 아시죠? 호롱불을 켜면 등잔 밑이 어두워요. 아마 어르신들 기억하실 텐데 호롱불에 그 코가 시커멓게 되고 잘못하다가 이거 졸다가 머리 막 태우기도 하고 호롱불을 켜면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참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책을 호롱불 위에 이렇게 들어야 책이 좀 글이 보이고 납니다. 호롱불 켰던 시절에 제 소박한 꿈 하나는 빨리 기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름 떨어지면 뭘 하죠? 그 비싼 초를 켜요. 초를 켜면 조금 더 밝아요. 책 읽기가 참 좋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와, 아버지께서 밤에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데 그 첫 기억이 생생해요. 방구석이 환한 거예요. 여러분, 밤에 방구석이 환한다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책을 들고 중간에 밤구석에 가서 책을 봐도 책이 다 읽혀져요. 아, 여러분, 우리가 이 밤하늘에도 이 실내에서도 얼굴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것, 밤중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때마다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 나와서 모두가 다 만세 삼창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소 먹이고, 여러분 소 먹는 막대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 큰 소도 그 막대기 살짝 때리면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에는 그 소똥 득지듯이 붙어있고 파리들이 또 얼마나 들끓는지 그 막대기 가지고 파리 다 쫓아내고, 그게 소 먹는 막대기예요. 겨울이 되면 산에 뗄감하러 나무하러 산에 가요. 요즘은 또 나무가 마른 나무가 많잖아요. 그때는 나무하는 시절이라 마른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무 못해서 생나무 그냥 밤에 막 베어서 내려오면 산을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 그분한테 걸리면 그냥 꾸지람 듣고 타협 빵꾸 내고,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눈물 흘리면서 리어커 끌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가끔 나무를 하지 못하고 저녁에 저녁 하늘에 아주 붉게 노을이 물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무하다가 농사하다가 이렇게 끝날 것인가? 너무나 어둡게, 너무나 열등의식에 그렇게 젖어서 살았던 세월입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서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 정말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적, 이런 기적이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달리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말 사랑 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거울을 잘 못 봤어요. 너무너무 거울 속에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참 거울 보는 것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설교하지만 제가 사람 눈을 잘 못 봤어요. 너무너무 그 열등의식이 젖어서,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보고 나니까, 와, 거울 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멋있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반응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아,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제가 가끔 요즘은 거울이 있으면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가끔 없으면 이렇게 자동차 백미러 담시 이렇게 쳐다보고, 아,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달리 만들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달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전공이 영시입니다. 대학에서 영어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시라는 게 뭡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다 노래하는 게시 아닙니까? 아무리 시가 아름다워도 저 들에 이름 없이 피어 있는 들국화 하나도, 솔로몬이 입은 그 용화로도, 그 꽃만 못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이름 없이 피어 있는 그 풀포기 하나도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손끝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채이는 돌멩이 하나 누가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함부로 차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손끝으로 다 만드신 것. 제가 있는 것이 미국 수도입니다. 버지니아예요. 좀 옆에 가면 웨스트 버지니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신안도 산이 있는 곳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산세가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산세에 운무가 끼어있는 그 잠잠히 있는 하늘, 그 산 너무나 감격스럽게 산을 보지만, 저는 산을 오를 때마다 산도 참 좋지만 그 말라 누워있는 나무들, 와, 제가 하루만 뗄감 하면 1년 내내 뗄감을 다 할 텐데 너무나 아까워요.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의심충만한 눈초리로 바라봐요. 목사님 보면 고생 하나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은 목사님 귀티가 나요. 귀티가, 아, 귀공자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가까이 있을 때 손을 보면 모든 손가락이 다 낯자국이에요. 이 중간에 완전히 손이 날아가서 7살 때 토끼빌베다가 날아가서 이게 깨면 이러지 않을 텐데 지금 50년이 흘러도 이렇게 지금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언어를 들어 몇 개를 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또 독일, 라틴어 많이 해요. 언어 말하는 것도 여러 개 되고. 아, 네, 그건 박칠 일이 아니에요. 아, 제가 언어를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좀 하나 이야기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자, 우리 아이들 이제 눈 뜰 때예요. 언어를 잘하시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니까 어찌하든지 외국 사람들한테 이 언어를 가지고 전해야 될 텐데, 영어 잘하면, 일본어 잘하면, 언어 잘하면 누군가 전도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언어 공부를 하니까 이게 공부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점수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언어 잘하면 이 영어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영혼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사명으로 공부하시기 바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 이제 여러 다민족들이 오니까 이 말씀을 막 하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 부모님이 누구셨어요? 혹시 외교관 아들이셨는지. 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뀐 겁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끝났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에 참 귀한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특별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를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공부를, 학문을 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매일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새벽에 내려오셔서 종을 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주무시고 일하러 가시는데, 그때 시골에 차가 몇 대 없다 보니 아침에 타면 그분이 꼭 앞에 타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주 짧게, 선사님들 가시는 직장이 있죠, 학생들 가는 학교가 있죠, 돌아올 집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밤이 오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3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복음, 매일 아침에 그 복음을 제가 듣고 학교를 갔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면 손을 꼭 잡고 저를 위해 했던 기도입니다. 유순상, 하나님 유순상을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세계적인 종, 전혀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관심도 없고 예수님도 몰랐고, 이분이 글을 모르신 분이잖아요. 주님 앞에 하루는 가득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글 좀, 성경 좀 읽고 싶다고.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서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정말 사람들 참 믿기 어렵죠.

그죠? 그리고 저희 그 시골 교회에서 성령 일독 행진을 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일독을 끝을 내었어요. 제가 3년 전에 긴 세월이 흘렀잖아요.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이 궁금해졌어요. 그 옛날에 믿기도 안 믿지도 않았고 교회를 다닌도 많은도 했는데 유순상 하고 기대했던 그분 살아계시면 100살이 됐을 텐데 알아보니까 살아계신대요. 제가 있었던 그 시골 농촌이 아니라 더 시골 그분이 사셨던 그 시골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고 거기에서 매일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새벽종 지금까지도 치고 계신다고. 그리고 지난해 한국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 기도의 용사 최승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2023년도 1월 6일이었어요 아드님이 좋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런 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골 교회 맨 앞자리에요. 방석이 보이죠? 저 낡은 방석. 그리고 노끈이 하나 보이죠? 저게 뭘까요? 혹시나 기도하다가 주무실까봐 자신의 몸을 묶고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아들, 딸, 아버지 아무리 모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삶까지 보내신 거예요. 매일 새벽종 쉬신 것 아들이 그 종 한번 쳐서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 정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배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 역사. 사랑 여러분,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삼가리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더니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삼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있을 거라고, 뭔가 있을 거라고 연구해보면 impossible이라는 단어 이외에 찾아볼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한 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삼가를 사용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지휘봉 막대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합동 장로 교단에서는 1년 한 번씩 중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해요. 지난해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강사로 와서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부름을 받았을 때 주일에는 서울 사랑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 중국 장로교회 목사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코로나에 미국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제가 총회장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가지 못하겠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열어줄 거라고. 하여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했는데 이게 안 돼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요. 목사님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대안이 없다고 기도하시라고. 목요일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 밤에 도착해서 주일 설교하고 또 말씀을 숨길 텐데, 금요일 목요일 밤 12시까지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납작 엎드렸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방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말이 안 나오고 그 자체가 기도였어요. 다음날 차를 몰고 병장으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약식 테스트를 하는데 공항에서는 정밀 테스트를 하잖아요. 음성이 나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어젯밤만 양성이 나왔더라도 이렇게 졸이진 않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라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100%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제가 그때 5월에 나와서 그 다음 주에 두란노에서 책을 하나 내는데 그 책 제목이 납작 엎드리기였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데 정말 납작 엎드리기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가정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이 다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

우리 예수님이 보입니까? 뛰어난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되어주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내 자신을 증명시켜보라고 조롱하고 침뱉는 야유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마른 막대기처럼 죽어간 비참했던 그 예수, 그 마른 막대기 같았던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베드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명장 베드로, 우린 베드로를 바라보며 감히 눈을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분, 이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겁니다. 삼갈을 만날 날이 올까요? 그때 들었던 그 삼갈, 막대기 하나로 민족을 구원했던 삼갈, 우리는 삼갈을 그 눈으로 바라보지만 삼갈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라고. 나는 막대기 가지고 살았던 미천한 그냥 농부였다고. 이런 나를 어느 날 부르시더니 나를 하나님의 손에 사용하신 분, 이분이시라고 우리 주님을 가리킬 겁니다. 그날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충옥에 와 있는지 감격스러워하게 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허물 진 인생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찬란한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때 주님이 누구신지 정말 눈을 뜨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는 시기예요. 누가 이 위기를 뚫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일까요?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정말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더라도,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더라도 그때야말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더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다가 한 시대의 위기라는 이 시대의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상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고 죽어있는 수수만의 영혼을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의 귀한 말씀 전해드렸어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겠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사랑했더란 2부 출발합니다. 1부에서는 말씀드렸으니 2부에서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메들리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잠언 26장 14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돌적 위는 요즘 말로 하면 문을 여닫게 하는 경첩이래요.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움직입니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지만 결국 경첩에 달려있을 뿐 어디에도 가지 못해요. 잠언은 바로 그 모습을 게으른 사람에 비유했거든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일어나야지 5분만 더를 반복해도 정작 일어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바쁘기는 한데 전진은 없고 생각은 많은데 실천은 없고 계획은 세우는데 행동은 미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대단한 성취를 이루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오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는 것. 이 신앙이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문짝처럼 제자리를 맴도는 하루가 아니라 비록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들으셨고요. 마지막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연주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랑해드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번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이어져 오늘 말씀은 사도요한이 보니까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쏟아내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어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의 경고 메시지지요. 우선 이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일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의미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왜 독수리가 보물 들고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한 모든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해져서 영원한 보물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이 시대가 너무 급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 다가왔기 때문에 상황이 그만큼 급박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만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지요. 여러분 그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공중을 난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공중을 나는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까? 물론 그런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셨나요? 또 어느 이 말세가 되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천사에게로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본문에 나타난 이 천사는 이 급박한 묵시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이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심판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이제는 정말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더 신속히 더 광범위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 같은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내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걸 위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좀 더 죄를 지으면 괜찮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시간을 죄 짓는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더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힘써야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 않아. 아직은 좀 더 괜찮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느슨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야,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의 전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변치 않는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라는 뜻이지요. 복음은 유일하고도 영원합니다. 바울사도 갈라디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했거니와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동일합니다. 자꾸 이만희, 안상홍이, 문선명, 박태순, 정명석과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메시아는 예수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제림의 새로운 메시아는 자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는데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이단의 사설일 뿐이에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첫째 천사가 선포한 그 메시지. 우선 7절을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라고 그랬지요. 큰 음성으로요. 이 첫째, 셋째 천사 큰 음성으로 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왜 천사가 그렇게 큰 음성으로 일렀을까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긴박성과 중요성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 중요성과 긴박성 때문에 이 천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지요. 첫째 천사가 선언한 메시지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라. 물론 이 메시지를 뭐 둘로 나누어서 꼭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의 선판 핵심 내용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인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절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맞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 증거는 뭐지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증거 분명히 내게 있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예수를 믿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엄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를 근거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직도 죄가 뭐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뭐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속사건의 엄중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여간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또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 그러면서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 큰 능력과 영광의 존재,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광대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규모의 자연 앞에 섰을 때 뭘 느낍니까?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이 중국의 장각의 원각에 제가 가본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자연 앞에 섰을 때 뭐가 느껴져요? 뭔가 그 안에 경외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어미하심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히 입을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분에서 내가 얼마나 완전한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른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똑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왔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의 문제이고, 진리를 쫓느냐 거짓을 쫓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세상을 경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경배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몸에 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온 것이 두렵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두렵습니까? 자식들 출세나 성공을 못할까 봐 두렵고, 갑자기 사고를 당할까 봐 두렵고,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렵고, 혹시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사 전하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는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의 경고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벨론이 뭘 의미하느냐? 신천지 이단은 이 바벨론이 기성교회를 의미한다고 가르치지요.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음녀이고 기성교회 교리가 음행의 포도주고, 따라서 거기에 속아서 신천지로 넘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신천지로 넘어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의 바벨론은 뭡니까? 우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가장 먼저 나타나요?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지요. 노아의 홍수의 사람들이 또다시 이런 하나님의 홍수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면 그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자, 다시는 이런 심판을 받지 말자라고 서로 의논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의논한 것이 뭐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면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자. 그래서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려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원적인 의미는 물론 언어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의미는 그거예요. 혼잡되다 뒤섞이다. 그게 바벨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아올린 극단적 인본주의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몇 주 전 생각해봤던 666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께 미칠 수는 없었지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온 세상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의 휘하에 두고자 했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로 온 세상을 타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의 도모가 그대로 서동 내버려두시지 않았어요. 대제국을 순식간에 몰락시키시고 말았습니다. 그렇처럼 이 666의 시도는 어떤 시도라도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음으로써가 아니라 첫 번째 천사의 경고와 같이 두려워함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온 세상의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본문에 나타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되었다, 뒤섞였다라는 뜻인데 우리 내면에도 그런 바벨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참과 거짓의 혼잡됨,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의 혼잡됨, 신앙적 행위와 세속적 행위의 혼잡됨,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 중심적 사고의 혼합됨, 그런 것들이 본문이 지나는 바벨론의 다양한 양상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오늘의 시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타락된 세상을 향해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8절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4절에 나타난 순결과 반대말입니다. 4절에서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던 이 14만 4천에 대해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해서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순결이 뭐냐? 이 신앙에 뒤섞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혼잡되지 않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해 사는 것이 영적 신앙적인 순결인 것입니다.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그 어린 양을 따른 것이 영적인 순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런 순결한 신앙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뒤섞여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그러느냐. 정말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느냐. 맑은 물에 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말씀이나 신앙,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끝내고 세상 사는 방법은 따로 있단다. 너희도 그것 따라서 살아야 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요구 없습니까? 여러분도 은근히 그런 말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그대로 세상 살 수 있겠느냐? 세상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냥 세상 사는 방법 따로 있는 거야. 그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그걸 가리켜서 바벨론의 행위라고 말하고 음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세상을 사는 좋은 지혜와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될 바벨론의 행위.

내야 합니다. 마지막 천사의 경고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납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이 세상 신과 그가 세운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의 미혹을 받아서 그 사상과 생각이 변질되고 행위가 그런 짐승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둘째 천사의 경고에서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에 대해서 말씀,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걸 받아 마시는 것이 신앙의 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신 자들, 그 영적 음행을 범한 자들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조해서 제공하는 세상으로부터는 그 유혹의 포도주를 받아 마신 사람들에게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야. 우리는 사탄이 제공한 그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세속주의 포도주, 혼합종교의 포도주, 인본주의 포도주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 마셔요. 왜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맛있거든요. 순간적인 활락과 만족,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받아 마시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고 마는 것인데,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 말씀하면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섞인 것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독한 술 마실 때 사이다를 타기도 하고 물을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시지요. 그게 섞은 거예요. 그게 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그것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어느 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내미시는 그 진노의 잔은 한 방울의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제조해서 제공한 음행의 포도주를 주님의 세상을 샀던 사람들에게, 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일로 판단하셨고 그들을 향해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신 만큼,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자비를 베푸신 만큼, 그것을 거절한 자들, 끝까지 자기들 악한 것 죄된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톨의 자비와 긍휼로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노의 심판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의 구체적인 양상이 어떤 것이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하더라. 우선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왜 여기에 거룩한 천사들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선 천사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게 말씀하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0: 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천사는 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의 후견인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해주고 삶안에 다시 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어린 양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확실한 증인이자 보혜사가 되어주시잖아요.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한 확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이 그들에 대해 증언하실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들은 나를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천사들은요,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저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 심판한 도는 불과 유황입니다. 본문 말씀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다는 것. 그 심판의 연기는 계속해서 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심판을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앙생활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내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권세를 쫓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맞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 말고 다른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였느냐, 이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물론 행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보면 13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신분주의와 인본주의, 성경 중심주의와 세속주의 모든 것이 뒤범벅되어 있는 다른 세상의 우리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한복판에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순수함과 순결성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은혜에서 죄된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환난과 핍박,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근심과 가난, 한없이 부족하게만 보였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가장 큰 부요함을 누렸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야 할 방향은요, 바울처럼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닥친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허미경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0: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동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한 주의 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1: 네. 네,
0: 지치지 않고 감사와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오늘 6월 25일 전쟁, 6.25전쟁 76주년을 맞았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월드컵 지금 경기 중에 있습니다.
1: 네,
0: 예, 남아공과 경기 중에 있는데 전반전 마치고 지금 뭐 후반전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근데 꼭 승리해서 또 네. 우리가 기쁨으로 또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던 많은 헌신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참으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직도 그 아픔을 기억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후손들에게는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0: 아멘.
1: 갈등과 분열이 아닌 참으로 화해와 연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신의 유익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넘어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지하

0: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민족을 품고 나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광주와 전남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월드컵 경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 아멘.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소망의 기도 시작했습니다. 아,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6879번님. 할렐루야. 다솜, 다예, 소민, 예쁜 세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둘째 다예는 능력도 좋고 예쁨도 많은데 집에서 계속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도 항암하느라 힘든데 딸아이 보면 마음이 좀 아프네요. 어떻게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 우리 6879번님, 또 귀한 따님, 세 분이 또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 보내주신 기도 제목처럼 각자 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6879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쓰라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키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879 성도님의 자녀 다솜이와 다예와 소민이 예쁜 세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고 나가는 세 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6879 성도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둘째 딸 다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에서 하나님 계속 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예에게 직장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가는 둘째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6879 성도님의 어머니 또 항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6879 모든 자녀손들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595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난 주일에 집사님이 봉사하시다가 가위로 손가락을 깊게 다쳐 봉합수술하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과 수술한 부위가 힘들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되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상처가 나셨는데요. 이로 인해 덧나지 않고 마음에 또 그런 상처들도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5951님, 5951 귀한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집사님이 또 봉사하다가 가위에 손가락을 깊게 다쳐서 봉합수술을 하고 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가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과 수술한 부위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0: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집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전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며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주님과의 깊은 그런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영혼 깊숙이 체험하고 나가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생명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어서 속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이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목사님의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동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 또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때 계신 곳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0: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평안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번 저희 기업이 중요한 인증 절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발한 신제품이 20여일 동안의 시간을 잘 보내고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원의 양털을 젖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정말 이 회사에서 고심하고 연구한 끝에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들 잘 보내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명의 성도님 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 아멘.
1: 믿음으로 오늘 시간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올려드려오니 인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인명의 성도님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일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인증 절차 그러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모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번 개발한 신제품이 20여일 동안 시간을 잘 보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나가는 인명의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 인명의 성도님 기도함으로 나가는 인명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도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조만간 있을 발령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늦은 나이 입사와 두 아이의 양육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신 권사직분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이 기도 제목에 세상에서의 어떤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명의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이러한 발령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인명의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늦은 그러한 나이에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입사와 또 두 아이의 양육이 쉽지만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인명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두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또 부모의 기쁨이 되고 나가는 두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인명의 성도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깨끗이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로서의 그 역할과 그 사명과 그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명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7095번님. 83세 홀로 계신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마음과 생각이 열려

0: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요. 이 7095번님의 기도로 우리 83세 어머니 꼭 구원받으시고 남은 여생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소망, 소원들 마음속에 품고 계신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7095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에 구원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알에 미리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7095 성도님의 이 가정에 온 가족의 구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83세 되신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83세가 되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간절한 소망과 눈물의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낙심한 영혼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시고
0: 아멘.
1: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나가는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남은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동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닥친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참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인은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광주 순성교회를 섬기는 문기병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상처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끝까지

두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야곱의 가정은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상처를 낳죠. 속임은 또 다른 눈물을 가져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편애가 있었습니다. 분노와 거짓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 있는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의 몸으로 그 땅을 떠나 이방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야곱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타국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우물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이사를 앞둘 때,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먼저 계산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광성가족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닙니다. 큰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직장이 바뀌어도, 경제 형편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눈물의 가정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단지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성장시킬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고난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도,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기근도, 결국은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가정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0: 집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셨구나.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관계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하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9-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 더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0: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한반도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가 주관한 한미목사 코리아 DMZ 평화순례단은 어제 강원 고성군 명파해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마지막 6km 구간을 걸으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앤드리엔 손 목사 등 미국 사역자들과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접경 지역을 종단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교회에 모인 순례단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미전도 지역을 위해 합심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국제적인 평화운동 연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급변하는 사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교계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재교육 과정 상설화와 총체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책연구소는 최근 핀셋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의 목회적 적용과 주일학교 생존 전략 등 현장 중심의 교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단 신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상설화를 제안하며 해외 교회의 목회자 돌봄 사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등도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신설에 나선 가운데 호주연합교회는 연간 14일의 학업휴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를 토론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역자들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성남 만나교회는 지난 23일부터 4일간 우리가 그리는 교회를 주제로 만나IC 2026 콘퍼런스를 열고 현장에서 축적한 공간 혁신과 브랜딩 사역의 시행착오를 한국교회와 공유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거대한 예배당보다 일상에서 주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열린 공간이 도시의 공공 영역을 채워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관심사 중심의 느슨한 연대를 도모하는 성도 주도형 클럽 소모임 사례와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로 증명해내는 마케팅 브랜딩 전략 등 교회가 세상과 접점을 넓히는 실천적인 목회 거버넌스가 다각도로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정당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지난 1980년 명예훼손 혐의와 2020년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에 이어 이 씨 생애 세 번째로 기록된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고등교육기관 간의 인프라 통합과 학문적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및 총신대학교와 각각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인지능 고등교육연합에 동참해 인공지능과 이공계 전문 영역

역량을 신학적 기반과 결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동대 박성진 총장과 총신대 박성규 총장 등 각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이 개별 학교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 속 전문 영역과 영적 소명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은 생사의 기로에 선 다윗이 극심한 곤란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지난 삶 동안 언제나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묵히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오직 의로운 삶을 선택하라며 거룩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만 급하게 찾아가 복을 짜내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주권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다윗을 완벽하게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몰아쳐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로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가장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들의 공격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의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파도와 폭풍우에만 시선을 빼앗겨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품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walk.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김정규 장로입니다. 시설 내에 포동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정규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의 장애인 섬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 지적 장애인들과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삶에 지쳐있는 장애인들을 옛날 93년도부터 민간시설을 운영하다가 2005년도에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의 삶을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면서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2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리도 잡아지고 또 사회복지 정책도 많이 바뀌어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또 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들에게 케어하면서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적장애인 공동체를 일궈가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행복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1: 삶 자체가 어려웠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보호자가 있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은 가족이 있다면은 싫어했어요. 가족 형제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노인들이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욕창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계셨어요. 덩어리에 막 그냥 손바닥만 하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여름에는 막 다리도 새끼를 치고 그랬었거든요. 가족들이 뭐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설에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건 참 냄새를 참 막 힘들어요. 그런데

0: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못 맡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소천할 때까지 한 1년 넘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참 그것이 보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0: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걸어오면서도 참 뭐랄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 김정규 장로님은 오래전 극동방송 이웃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파 선교사로 동역을 하고 있죠.
0: 오래됐어요. 제가 총각 때에 망원동에 살았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자주 가게 됐고요.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극동방송을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방송이나 영화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선교할 때 라디오를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라디오를 듣고 극동방송을 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선교와 구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극동방송에 선교를 위해서 저기 이북 쪽에도 그렇고 수고하는 데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극동방송과 영도 극동방송에는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 꾸준한 기도 그리고 후원, 극동방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전파를 계속 송출할 수 있는 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하늘다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간구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연로하고 이제는 몸도 그렇게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잘해주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다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년에 소천하신 김종덕 아저씨 진짜 너무나 많은 베풀어주신 사랑 감사드리면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꼭 만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하늘다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글을 띄워봅니다.
1: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우리는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원가정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때로는 불안해하더라고요. 옛날에 주기적인 이렇게 모임을 통해가지고 보호자 모임을 통해가지고 가족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제 시설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모두가 그냥 질병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1: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김정규 장로님은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 참 방송 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다가가서 실천은 못할지라도 멀리 서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참여하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된다면 이 사회가 또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복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라디오 복음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도 가지고 동참을 하면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이한 사역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포도마을재단 이사장이신 김정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저는 오늘이 현충일만큼이나 마냥 밝게 웃기만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그런 날입니다.
1: 네.
0: 올해도 6.25 한국전쟁 날이 또 돌아왔네요.
1: 이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잖아요.
0: 그렇죠.
1: 76년 전 그때보다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지금은 발전을 했고요.
0: 네.
1: 북한은 계속 군사 도발과 핵 개발을 하면서 대치 중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이런 휴전국이라는 거, 전쟁 중이라는 걸 좀 잊고 사니까 무감각해지죠.
1: 네.
0: 예, 남북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피 흘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평소 철저한 뭐 대비 태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한국 교회도 피 흘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요.
1: 전 세계 최장의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민족의 비극으로 수백만이 목숨을 잃고

0: 수천만이 가족과 헤어졌잖아요. 이 아픔의 시간이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2: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0: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찬송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올려드릴게요.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마코소심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또 6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또 6월 25일이 되면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또 그때라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빨리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각

0: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출석 인사로 그 한 줄 한 줄 받아보고 있는데요.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샬롬의 하나님,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전쟁과 고통이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하시면서 부천에서 한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 네.
1: 지구상의 그 전쟁이 모두 종식되어서 민간인이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OFP데이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6672 성도님도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1: 그리고 천안에서 한 분이 인사를 주셨는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은 모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셨어요.
0: 네.
1: 이제 두 분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늘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0: 네.
1: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산가족분들의 지금 살아계신 이산가족분들이 점점 그 숫자는 줄고 있지만
0: 그쵸.
1: 아직도 전쟁의 잔흔이 눈물이 남아있잖아요.
0: 네.
1: 이 눈물이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아멘. 또 파주에서도, 그리고 목포에서도, 부산에서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출석 인사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셔서 무료 문자로도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한 뼘 차이, 우리 오늘도 그 한 뼘 한 뼘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야겠죠.
0: 예.
1: 샵 1069번으로 잠시 후에 함께해 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빅 밴드의 당신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찬송할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6.25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또 분단이 되지 않았다라면
1: 네.
0: 사실은 그냥 뭐 사투리 퀴즈 뭐 이러면서 조금은 가볍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1: 네.
0: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1: 맞아요. 예.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갈 그 땅. 북한 말을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잖아요.
0: 네.
1: 북한이 고향인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맥락상 뭔가 알뜻말뜻한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지금 시간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거나 막 새벽녘에
1: 네.
0: 정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1: 그쵸.
0: 그래도 집중력 이렇게 발휘하시고
1: 그분들은 지금이 중턱 거의 뭐 하루에 중턱이니까
0: 네.
1: 그러실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이 마침 그 마치 뭔가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난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0: 이제 일어난 지 한 시간 안 된 분들 네.
1: 곧 출근하시는 분들
0: 네. 좀 저녁형 인간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다 집중하셔서 정답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내일 우리 일찍 나가야 돼요. 여기서 6시에 나가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러 가요.
1: 어? 그렇게 일찍 가야 된다고? 아,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자기야?
0: 사람들은 단바람부터 다 준비하고 오는데 우리는 6시면 오히려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1: 아이, 그래도 나 늦잠 좀만 자고 싶은데. 아, 일주일에 딱 한 번 늦잠 자는 날인데. 아, 이거 너무하잖아, 자기야.
0: 아니,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까요? 그래도 되겠죠?
1: 아니야. 같이 가. 그래도 좀만 늦잠 자면 안 될까?
0: 그렇게 단바람부터 안 가면 우리 아무것도 못 사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냥 길에서 서 있다가만 올 거예요.
1: 아, 알겠어요. 얼른 갑시다. 예, 빨리 가요.
2: 아니, 뭘 사러 가길래 이렇게 아침, 그쵸? 일찍부터 나가려고 하나?
3: 네.
2: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바람이 달다, 뭐 이런 의미인가?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3: 대바람.
2: 대바람이다. 2번.
3: 봄바람.
2: 봄바람이다.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렵지만
3: 네.
2: 진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집중하세요. 하셨죠? 자,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저는 북한어 표현이 참 직설적인 게 많잖아요.
2: 네.
3: 이것도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의 그 하루가 저는 참 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 네.
3: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의 하루가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하루를 뭔가 더 얻는 기분이고
2: 네.
3: 뿌듯하고 그런 단맛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나?
2: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0: 정말 단잠을 산 사람은 아. 눈이 오히려 일찍 떠져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어, 새벽녘에 막.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깨우네 막 몸이.
1: 맞아요.
0: 왜?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1: 네.
0: 자, 단 바람은 뭔가 아무튼 좋아요. 하루가 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그런 표현이에요.
1: 네.
0: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뭐 엄마 나 지금 나가야 돼. 아니 지금 너는 새벽 뭐 이때부터 어디 가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구나.
1: 아, 드라마에서 봤죠.
0: 아침에 지금 어디 나갈 때 너는 지금 뭐 주말인데 좀 쉬지. 아침 이때부터 어떻게 나가니? 우리 엄마만 이러는구나. 자, 1번이
1: 대바람.
0: 대바람이고요. 2번이
1: 봄바람.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이 네. 무슨 뜻일지 대바람과 봄바람 가운데 보내주세요.
0: 약간 이른 시각 뭐 빠른 시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1: 그렇죠.
0: 네. 자, 대바람, 봄바람 가운데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우리 남북한 청년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3: 네.
0: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3: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 하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0: 네.
3: 맨날 발편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0: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3: 네, 맞아요.
0: 좀 두려움이
3: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0: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3: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자선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해집니다.
0: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3: 네,
0: 그죠?
3: 맞습니다.
0: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5: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0: 주일날
5: 새벽
0: 네
5: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다.
0: 이게 참 6.25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4: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는 6월 25일에
4: 네.
0: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네.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유,
3: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네. 막 그랬는데 남소선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0: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네. 미국 안에 식민
3: 네.
0: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3: 네.
0: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거죠.
3: 네네. 막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0: 그 그래서.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3: 네, 맞아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네,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했었거든요.
0: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0: 요즘 어떠세요?
1: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2: 맞아요. 처음에 네.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부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0: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치민이라고
0: 네. 용어가 다릅니다. 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0: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3: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0: 그래서 남침이다.
2: 아, 그래요?
0: 같은 남침인데 네. 의미가
2: 다릅니다.
0: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3: 네.
0: 북에서 남쪽을 네. 쳐들어왔으니까.
3: 네.
0: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1: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네.
0: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 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네.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네.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2: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용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1: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0: 네.
1: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맞아.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3: 맞아요.
0: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3: 맞아요.
0: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도 또 개념 가지고도 있긴 했지만
1: 네.
0: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1: 네.
0: 나라다.
1: 전쟁입니다.
0: 근데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막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0: 너무 가깝게 있어서.
1: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1: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3: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0: 네.
3: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거 같아요.
0: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잘 모르겠죠.
3: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을 보고 하니까 또 그렇구나.
0: 맞아요.
3: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네. 문제거든요.
1: 네,
0: 사실은 뭐 서울 이런 경기권에 강원도 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1: 네.
0: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네. 경상도나 제주도나
1: 네.
0: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1: 네.
0: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끼고 살아왔거든요.
1: 근데 있잖아요. 네.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아. 너무 살기 좋은 평화도시라서.
0: 우리 파주 홍보대사신
1: 네.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네. 전혀 없고. 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2: 네.
0: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네. 나라라는 거 사실 국제적으로는

0: 바라보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어디네 괜찮아?
2: 맞아요.
0: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데
1: 맞아.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0: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태세나 전쟁에 네.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맞아. 보니까 네.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3: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 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3: 아마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세상 속에 살면은 또는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1: 맞아요.
0: 하고
1: 맞아요.
0: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1: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0: 네.
1: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0: 그럼요.
1: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2: 맞아요.
1: 행한다면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4: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 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0: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1: 맞습니다.
0: 이 땅에서 다시는 피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1: 맞아요.
0: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행복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4: 찬송이었습니다.

0: 아,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1: 네.
0: 6.25 한국전쟁 이런 민족의 비극이 사실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남침인데도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 아니냐.
1: 네.
0: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오프닝에서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에게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0: 제대로 된 교육.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오 해피데이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 단바람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대바람이고요.
0: 네.
1: 2번이 봄바람인데 샵 1069번으로 단바람이 대바람일지 봄바람일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저희 아들도 그렇게 주말이면 아침 이때부터 애인 만나러 나간다고 나가더라고요.
1: 아유, 부지런한 것도 은사죠.
0: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가도 그렇게 아침부터 막 움직여도 체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1: 그쵸.
0: 그냥 예쁘게만 봐주세요. 네, 사고만 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1번이 대바람, 2번 봄바람입니다.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이런 선물 드릴 거예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뼘짜리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바람의 우리말 표현은 정답 1번 대바람입니다.
0: 대바람이란 표현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1: 그러게요.
0: 예전에 어른들이 주로 썼던 말.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 가니? 또는 아니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요?
1: 맞아요.
0: 손님이 막 아침에 찾아오거나 이럴 때.
1: 네. 예. 뭔가 근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몽글몽글 표현은 아니지만.
0: 맞아요.
1: 그래도 북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단바람이라고 네. 한다고 해요.
0: 봄바람이라고.

0: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꽤 있었지만 뭔가 달디달디 단 그런 바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하루가 길어지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또 우리가 누리면 살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리고 달다. 봄바람, 봄바람은 봄을 같이 쓰잖아요.
0: 그렇죠.
1: 검색해보니까 봄바람은 봄바람 그대로 쓴다고 하네요.
0: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1: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이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이제 방송 문자에 아니면 방송에 문의하실 게 있잖아요.
1: 네.
0: 다른 시간대 혹시 문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놓칠 그렇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침 대바람부터 문자를 주신다든지 OAP데이 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시간 프로그램에 맞아요. 들어가면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1: 네.
0: 가급적 요 1시에 2시 사이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교회여 일어나라 어노인팅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수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입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는데요. 집에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또 어머니 사이에서 방치되다시피 자란 소년은 모든 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선생님에게도 거칠게 자신은 학교를 곧 그만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넌 정말 듣던 대로 그렇구나.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너의 장점이 있어.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눈을 번뜩이며 물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제 장점이 도대체 뭐예요? 바로 야구야. 가끔 재미삼아 공을 던지고 갈 뿐이지만 실력이 정말 좋잖아. 살면서 방치된 가정 때문에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마티오스 선생님의 이 칭찬으로 야구 선수의 꿈을 갖게 되었고 훗날 714개의 홈런을 쳐 명예 전당에도 들어간 전설의 4번 타자 베이브 루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장점을 먼저 찾고 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찾고 칭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실제로 다윗이 광야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를 따라 행하는 자를 잠시도 그 누구에게 넘겨주거나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설령 광야나 힘든 현실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고 환경이 나아지는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그런 시각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처절한 삶 가운데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일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남포에서 온 성주빈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의 고향은 북한의 공구도시 남포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 어머니는 의사였고 저는 세 자매의 막내딸로 북한에서 33년을 살다가 2009년 10월 10일 탈북했, 2014년 6월 19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혼란이 대동했던 그 시기, 한밤 자고 나면 누구네 집 아무개가 죽었다는 고별의 소식은 소식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빵 살 돈 100원에 내 자식을 팔아야 했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오늘날 북한 정부가 가볍게 말하는 고난의 행군의 거짓 아닌 실화입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고난의 행군, 백성이야 어찌되든 마비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화폐개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나는 탈북이라는 대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넘어 나를 맞아준 것은 인신매매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무시무시한 일이 나에게 닥쳤고 반항도 거부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나만이 아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한족 남자와의 강제 결혼과 그 뒤로 따르는 불안과 공포, 잠자리를 거부한다 하여 온 가족이 때려 실신 상태가 되어든 신혼 잠자리, 사람이 아닌 돈 주고 사온 물건 취급당하며 소나 말같이 부려먹으면서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고 바깥 출입도 할 수 없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내 민족,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탈북 과정에 경비대와 공안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의 입을 막아 숨진 아들 위에 통곡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 눈 빤히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한족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고도 지켜줄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며칠 몇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나의 말을 듣고 친구가 소개한 것이 다름 아닌 한 선교사가 감당하는 해외 선교사 역 현장이었습니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날 그들이 진행한 큐티 모임이었습니다. 북한의 생활 총화 같기도 한 3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상한 모임을 보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띠를 쓰는 나에게 선교사님은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이야기, 만물 창조, 사람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돌아가려는 나의 마음을 바꾸었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또 그분의 신실한 종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나는 퍽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의 생활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위대한 아버지를 영접하였고 뜨거운 만남과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죄성으로 고민과 번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못난 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한 내 삶에 마디마디 개입하시는 주님을 섭리를 체험하면서 깨지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기에 저는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간증을 맺으며 굶주림과 기아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저 북한이 열리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조국을 주시옵기를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성주빈 자매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오늘도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서 라디오 예배 함께 하시면서 이따가 문자, 제가 요청하면 문자도 꼭 좀 보내주세요. 라디오 앱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아까 계시죠? 이 방송을 그치만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0: 정답은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5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도 듣고 계시죠?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어떤 곡에도 좋지만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보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한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 목요일이 또 왔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첫 곡은 또 우리 권사님 오늘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1: 네.
0: 곡입니까?
1: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0: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네. 라디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네.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곡인데 어떤 또 사연이 있나요 혹시?
1: 이 세계라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곡이어서 또 생각이 났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못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라디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이 시간 보내주시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너무 습하고 더워서 생수 배달하기 너무 힘드네요. 생수 배달하시면서 1105번님 우리 사연을 주셨네요. 5242번님 30년 방학생 이를 모를 병마와 싸우느라 주님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주님 보혈의 피로써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소서 라고 0587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네요. 8845번님 9950번님 6089번님 함께 따라하니 눈물 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로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찬양 감동입니다. 1203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받는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건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오늘 집사님도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는 곡 선곡해가지고 왔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어떤 곡이죠?
1: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0: 예.
1: 저희 삶의 현장은 가정인데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를 좀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은혜. 예.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싹으로 문자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5779번님 6424번님 동해선정 부부의 부부 CCM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동해선정

0: 선정 부부.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아, 그 네. 성함이 아니실까요?
0: 성함인가요? 동해 선정 부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4404번님.
1: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4년 차이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0: 와,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다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4404번님. 4335번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구역식구 김지연 집사님, 주님의 위로와 딸아이의 치유가 있기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꽃 배달하면서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대구에서 0505번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다하여 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7982번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지금 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인데요, 제가 지금 악보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당연히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우리 권사님.
1: 네네. 알고 있습니다.
0: 우리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잠깐만, 보면 알 거예요.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게 이제 찬송가. 참 애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죠. 자, 찬송가 96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 찬송가를 불러주면은 여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1: 아멘.
0: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1: 아멘.
0: 잡힌 자의 노임되게 하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이게 1절인데 쭉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죠.

0: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절까지 했는데요. 4절 같은 경우는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 아멘.
0: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아셨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0: 제가 알고 있지만 잠깐 교회를 떠났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몇 년 방학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학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분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생방송 중에 자, 5242번님 제가 한번 전화 제가 찬양하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아니요,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0: 방송 듣고 계셨어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예, 너무 감사해요. 인천이요.
0: 인천 어디요?
2: 송도요.
0: 송도?
2: 예예.
0: 30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2: 예예.
0: 본인이 지금 30년 동안 쉬고 계신 거 맞아요?
2: 예예.
0: 와,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이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이모님 권유로 저희 이모 권유로 듣게 됐어요.
0: 이모님 권유로?
2: 예,
0: 이모님은
2: 예.
0: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나 봐요.
2: 예예. 예.
0: 그러시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저 어제부터요.
0: 어제부터.
2: 네.
0: 어제도 이 방송 들었어요? 이 시간대?
2: 아니요, 못 들었어요.
0: 어제는 다른 방송 시간대 듣다가
2: 예, 오늘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0: 예.
2: 틀어놓고
0: 예.
2: 계속 듣고 있어요.
0: 계속 듣고 있어요. 어제부터 예, 예. 이렇게 계속 듣고 나니까는 어때요, 느낌이? 극동방송 들어보니까요.
2: 느낌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방송을 네. 듣고 나니까 방송을 이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왜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2: 제가 이제 고칠 수 없는 뭐 피부 묘기증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걸려가지고
0: 네네.
2: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거든요.
0: 네네.
2: 예, 30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돌아보게 되고
0: 네네네.
2: 이제.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예예
2: 예. 예 약도 못 믿고 의사 선생님도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0: 예예
2: 예, 예. 그래서 듣게 됐어요.
0: 이제 들으면서 이제는
2: 예, 예.
0: 이제 교회도 이제 가셔야죠. 30년 전에 가셨던 교회를
2: 예
0: 그쵸?
2: 가야죠. 예
0: 30년 전에 교회를 열심히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다니셨어요?
2: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이제 믿음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려고 갔고요.
0: 네.
2: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예 이하 여고라고 미션 스쿨이거든요.
0: 네네네.
2: 그래서 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다니다가
0: 네네.
2: 안 다니게 된 거죠.
0: 30년 동안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거나 이런 적도 꽤 있으시죠?
2: 네, 있어요. 틈틈이 있었어요.
0: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방송 들으시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2: 네, 이제 그런 네.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전화까지 받으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0: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2: 예,
0: 계시고
2: 예.
0: 지금
2: 예.
0: 부르고 계시거든요.
2: 아, 너무 감사해요.
0: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2: 네네,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에 우리 5242번님,
2: 예.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2: 네네.
0: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5242번님 오늘 정말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제부터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오늘 이 3시 프로그램은 처음 들으셨잖아요.
1: 예예.
0: 근데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 전화 연결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딱 오늘 선택하셨고 전화 연결도 계획하신 거거든요.
2: 아멘.
1: 예예예.
0: 그래서 이제 병마와 싸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어차피 30년 동안 어려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꼭 가셔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송도에 있는 교회, 갈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1: 송도 가나안 교회라고 있어요.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봤어요?
1: 가봤어요.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1: 저는 아무거나 다 좋은데.
0: 아무거나? 제일 힘든 게 아무거나인데. 그럼 제가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그리고 5242번님 30년 전에라든지 뭐 우연히 들었다든지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갑자기
0: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항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1: 선한 마음 하나님 선한 마음 생각이 안 나네.
0: 생각이 안 나죠.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1: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거든요.
1: 예예예.
0: 우리 5242번님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십니다.
2: 아멘.
1: 네,
0: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찬양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찬양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끊지 말고 들으세요. 같이 부르셔도 좋고요.
1: 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축복합니다.
2: 축복합니다.
1: 네, 아멘. 감사합니다.
0: 오이사이버님, 네. 30년 네. 만에 아멘도 하시네요.
1: 네, 아멘.
0: 아멘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1: 네.
0: 이제
1: 네.
0: 이번 주부터 아멘. 교회 가셔서 예. 아까 우리가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1: 예, 예.
0: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제 설교도 예. 잘 들어보시고
1: 예, 예.
0: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1: 예,
0: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짧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 분이시거든요.
1: 네.
0: 그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 아멘.
0: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처음 봤죠? 이게 전화 연결하는 거는
2: 저 두 번째예요.
0: 두 번째.
2: 네.
0: 지난번에 한번 전화 연결 해봤나요?
2: 예,
0: 같이.
2: 어떤 예, 남성분.
0: 그렇군요. 네. 예. 우리가 라디오 예배 하다가도 이렇게 또 전화 연결 하거든요.
2: 감동적이에요.
0: 이분은 분명히 가실 겁니다.
2: 아멘.
0: 근데 정말

0: 신기하지 않으세요?
1: 네.
0: 30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 옆에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방송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었다가 오늘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1: 마음이 또 있으셨던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이게 사람의 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1: 아멘.
0: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이끌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울하거나 힘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까 그분처럼요, 30년 방학이 아니어도 3년 방학이어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까 30년 방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3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그 마음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내가 연약해도 나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사연들이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청주에 있는 언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한다고요. 2942번님, 한번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언니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매일 직장에서 방송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시는 우리 9950번님 고맙습니다. 동탄 아들 집에 와서 잠깐 종량제 봉투를 사러 왔는데, 그 다음에 찬양을 따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신다고 우리 7930번님 또 오셨고요. 어제 도전 찬양에서 연결돼서 교회 소개받고 어제 수요예배 참석해서 와, 어제 제가 이제 도전 찬양했거든요. 와.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똑같이 이제 전화 연결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 소개를 어제 바로 했어요. 오. 그때 어제 수요예배를 참석하셨다고.
2: 와.
0: 할렐루야. 이분은 20년 방학이거든요.
2: 길게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0: 20년 방학인데 어제 이렇게 통화되고 바로 수요예배를 가셨대요.
2: 와.
0: 와.
2: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0: 이야. 7675번님. 이분 제 기억으로 전주였는데, 아. 큰 은혜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극동방송, 그리고 전화 연결해 주신 PD님,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2: 아멘.
0: 와, 이런 일도 있네요.
2: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또 연락을 드릴게요.
2: 제가 뭐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 읽으세요.
2: 어떤 조금만 올려주세요.
0: 여기요?
2: 아니, 내려주세요.
0: 내려서? 네.
2: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며 인수씨 가수냐고 물어보네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0: 어디예요? 어디 있는 문자예요?
2: 6089님이
0: 이거?
2: 네.
0: 이거요?
2: PD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0: 아, 이런 게 있으면 좀 몰랐어요.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2: 네.
0: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죠.
2: 네.
0: 동료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2: 들으셨다는 거죠.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매일 청취하고 있으면서 첫 문자를 또 주셨네요. 모든 삶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0: 세상 삶에 의지하는 삶이 참 바보스러웠다고 우리 5821번님
1: 방학이라고 써 있는데.
0: 예. 네, 작년에 이제 저랑 방송 끝나고 통화된 분이거든요.
1: 아.
0: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5821번님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 궁금해요. 아주 궁금합니다. 자, 8417번님
1: 오늘 기도하다가 나는 아이를 4명 키우니까 이 정도는 뭐라고 했던 교만, 이 정도는 뭐라고 했던 교만함과 나의 아이가 아닌 맡긴 아이들이라고 또 한 번 후회와 회개 기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든 나의 삶을 내어드림입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우리 8417번님이 남편인 거예요? 다른 분이었구나. 아, 어쩐지 오늘 김진아 집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길래 건반을 치시길래 왜 그러시나, 아까 그 은혜라는 곡에 너무 은혜를 받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 사연 보고 또 눈물이 나왔나 봐요.
1: 그러셨구나.
0: 아니 어떤 사연이었길래
1: 제가 읽었는데
0: 읽었어요. 어딨는지. 아무튼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분 우리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 아내를 왜 울리고 그러세요?
1: 8066번이신가? 네. 네.
0: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진아 집사님께서. 자, 우리 성남 택시기사님도 지금 듣고 계시고요. 두 분 찬양 가슴이 찡합니다. 라고. 중학교 3학년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울증으로 교회를 방학하고 있어요. 3184번. 지금 저하고 그때 작년에 우리 이제 사연을 보냈던 분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자, 2310번님
1: 극동방송 3년 이상 방학. 너무 마음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다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모르겠네요. 네?
2: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 네. 방송을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가 안 되나 좀?
0: 이렇게 바쁠 땐 또 전화가 안 돼요. 바로. 네. 자, 우리 2310번님 교회 방학인지 방송의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4543번님
1: 오늘 방송이 제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4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네요. 곧 언니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이분도 아는 언니가 40년 방학이시라고.
1: 아이고.
0: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꼭 전화 주시고 정보 주시면 저희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저희가 사연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이 시간에 다 이제 신청곡도 다 소화는 못했지만 이 곡을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그리고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죠.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60

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원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0: 갔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잠언.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효 자식들이 있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도 있다. 아주 거만하여 그 눈꺼풀들이 치켜 올려있는 자들이 있다. 앞니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허리에 찬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집어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라고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무덤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길과 바위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길과 대해에서 항해하는 배의 항로와 젊은 여자와 동침하며 지나간 남자의 길이다. 가늠한 여자의 길도 이와 같으니 그녀는 죄를 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세상을 뒤흔드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왕이 된 종과 배부른 바보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시집간 일과 여주인을 대신한 여종이다.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세상에 있으니 곧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와 힘이 없지만 돌틈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지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들과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동물의 왕으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꼬리를 치켜 세우는 수탉과 수렴소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손으로 네 입을 막아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듯 화를 돋으면 싸움이 생긴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나온 내 아들아, 내가 서원해서 얻은 내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마라. 왕을 멸망시킨 여자들에게 네 기력을 당진하지 마라.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것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인사가 되고 고위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베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전도서.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일 뿐이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나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써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는지 알게 되니 괴로웠다. 내가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였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사람치고

나보다 지혜와 지식을 크게 깨친 자는 없을 것이다.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미친 짓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생각해 보았으나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오늘 이 시간엔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고독과 분리의 아픔에 대한 탄식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기도의 그런 기본적인 배움은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기본적인 원칙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FM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경의 중심, 핵심 사상을 드러내는 책이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39권이 있는데 창세기도 중요하죠. 이사야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부 구약학자들은 구약 책 중의 책은 신명기라고 얘기해요. 그런 신명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 구약 시대에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그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욥기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는데 아 조금 세게 얘기해서 욥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죠. 아니 그럴 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도 오늘 시편 77편의 기도가 기도를 한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일이 안 돼.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기도의 고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멀리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어찌 응답이 없고 어찌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오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가시는 그런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시기 때문에 아 그런 일이 있다. 1절의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그런 그 험한 그 상황에서의 탄식 기도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내 음성으로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강조법뿐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런 뜻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에짜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는데 짝짝짝 히브리어로 짝짝 뭔가 좀 강하게 외치다는 뜻이에요. 짝이라는 뜻.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짝의 미완료형이 에짝, 에짝, 에짝.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부르짖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은 지금 중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완료가 안 됐다는 것이 미완료예요. 그럼 완료가 안 됐으니까 계속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전반부에서 음성으로 음성으로, 그러니까 소리내어 소리내어 부르짖고 부르짖고 완료가 안 돼. 계속 부르짖는데,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런데 아, 하나님의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뒤집어지는 현상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 그런 사람이에요. 아, 말할 수 없이 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줘서 그런 것 들리지도 않아. 귀등에 흘러버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갈 때 찾아간다는 헬라어가 에르코마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르코마의 그 미완료형으로 에르케토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도 가다의 미완료형을 썼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한 번 가고 끝인 것이 아니라 에르케토 계속 가고 가는 끝이지 않는 방문에 끈질기게 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 과부가만 봐도 이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내가 차라리 이 과부의 원한을 빨리 풀어줘야 내가 밥맛도 생기고 잠도 잘 잘고 있고 어디에서 저벅저벅 소리만 들려도 아이고 이거 과부가 오는 게 아닌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내가 빨리 응답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미완료 완료되면 안 돼. 다 끝났다 하면 안 돼. 끝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 1절이 그것이 뒤집어져. 1절이 그와 같이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는데 일이 안 돼.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환난 날에 주를 찾고 환난 날에 교회에 오고 기도원에 가고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도 방법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도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 해서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끝에 2절 끝에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소리내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런 그 일반적인 기도인데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입술만 달싹달싹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그래서 뭐 문을 닫으려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웬 여인이 입술을 달싹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냐고 아이 그 당시 음료수가 포도주니까 이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이 그 저기에서 중얼거리고 있나 보다. 빨리 집에 가서 자라. 뭐 그런 식으로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한나가 아, 내 주여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뢰고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 그 말을 딱 듣고 마음의 미안한 감과 아울러 하나님의 감동이 다 저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그래서 딸아 평안히 가라. 주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셨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한나의 마음도 평안해졌어.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멈추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그렇게 사무엘상에 기록돼요. 그 기도가 딱 맺히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말을 듣고서 2절 끝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아무리 해도 내가 이와같이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를 모른 척 하실 리가 있느냐.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위로죠. 그런데 그 위로가 마음에 다가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마음의 그런 상태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기도의 그런 응답의 그런 근본이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하면 그냥 됐다 하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근심이 그냥 아 지금 외부적인 그런 사실은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아 돈 빌린 거 그거 갚으려면 다른 여건이 다가오죠.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마음에 먼저 평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3절에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오히려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 불안해. 그래, 그걸 더 기도해야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바라는 그 모든 마음 상태가 파도가 치고 바닷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있으면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시지 않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으는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해하니까 내 심령이 상한 내 심령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이 사람이 밤에도 잠을 못 자.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밤에 잠도 못 자게 되죠. 너무 괴로워서 이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어쨌든 밤에 잠을 못 자, 눈을 붙이지 못하고 부르짖고 기도. 사람이 어쨌든 시편 77편에 있는 것처럼 끈질기에 끈질기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이 77편은 상당히 어느 면으로는 높은 수준의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높은 기도의 그것을 요구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아니 이것 가지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구하면 주시고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기도의 대학, 기도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아 그런 정도로 안 돼. 그런 정도로 안 돼. 뒤집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는 뭐 그런 끈기도 좋게 하면 얘기할 수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기도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이 사람에게는 좀 있어요.

그거 박살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집부리면 안 돼. 기도에 고집부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내 생각이 더 깊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사랑이 더하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찌 측량하겠습니까? 비록 나는 나의 유일한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한 방울이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바친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 기도의 고집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 그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훌륭한 이벤젤리스트죠. 복음 전파자인데 복음 전파자가 길을 걸어가고 배를 타고 온갖 말을 타고 갔는데 몸이 건강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해. 심각하고 불편한 병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 세 번 간구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세 번은 좀 많이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다. 이게 참 이거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넌 항상 약하고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래서 너는 강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독이 올랐어요. 그때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택하여 그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그 독이 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한 사랑과 눈물을 그 끌려가는 포로의 백성들이 그걸 보게 한.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적군의 그런 발 아래 무너뜨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끌려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표현된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선택을 받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일들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 그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으니까 성경 전체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괴로워서 말할 사절,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온갖 기도하고 뭐하고 그래도 응답이 안 되고 괴로워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도 안 오고 몸과 마음이 괴로우니까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5절부터 이제 그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였고 이것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대로 기도응답 못 받고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끊임없이 생각한다. 6절에 밤에 부른 그런 노래라는 것은 행복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내가 어쩌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가. 그래서 마음이 더 괴롭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는 그 사랑한 사람과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고 기억이 나면 마음이 더 괴로워. 지금 이것이 시인의 고독이야. 옛날에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박수치며 찬양하던 그런 것이 생각났을 때 지금은 이제 차디찬 그런 기도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처량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불도 안 덮어주고 팽개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더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그래서 옛날 지나간 세월 밤에 부른 노래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7절부터 9절까지를 7절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7절 야훼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던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아, 밤에 잠이 안 오면서 몸은 아프거나 또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 하면서 아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생각은 이제 나는 버림받았나.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도 이제 다 끝장이 났고 모든 것이 황폐했나. 이렇게 괴로울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속에서 한두 번 성도님들이 다 체험을 했을 것이고 이런 속에서 기도의 전진을 포기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벽에 부딪혀서 여기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더 기도 안 해. 그냥 일상적인 식사 기도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그것을 극복하는 기도의 할 힘을 상실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용사가 그것으로 인하여 줄어든.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야죠. 그래야 용사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특수부대가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훈련시키지 않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뚫고 가는 그런 특별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피곤하고, 이 세상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용사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빠지고 예수 믿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잠잠한데 그런 속에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뚫고 나와가지고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그 사람이 뚫고 나오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뚫고 나와서 대사회적인 대변혁과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런 위대한 전사들이 있어요. 위대한 전사. 그래서 새로운 용사가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만 나타나도 전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1: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 생각이 들 때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영원히 끝난가, 노하시지 않는 그런 것으로 끝났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만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다. 그래서 지금 7절 8절 영원히 버리실까? 끝났는가? 영구히 팽? 그럴 일 없다. 이 의문을 얘기함으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을 시인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문이 들어왔을 때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이 외로우니까 쓸쓸하게 가을바람 맞으면서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성경에 답이 있다. 외로운 마음을 누가 채워줄까? 그러다가 마귀가 채워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마음이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붙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일어서느냐? 오늘날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이 레마로 다가와서 이런 깨우침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용기를 얻고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이권에 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우리를 구원자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신학이란 말이.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 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아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족보를 만들고 가정의 형제를 만들고,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학문이라고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0: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란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가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을 학문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을 철학으로 말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할 때 니체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신은 죽었대. 집안의 원수, 집안의 도둑이란 말이 있어 성경에도. 다 둘러싸 앉은 우리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를 해고 보니까 아 신의 존재라는 게 없다. 목사의 아들이야. 신학 공부한 사람이야. 신은 죽었대. 학문은 일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어.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룬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신학이란 말을 놓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남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남으려면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 수 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 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오래오래 다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옮기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방황을 끝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또 다른 어떤 교회를 정할 때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다니는 교회를 나오기도 힘들지만 나왔는데 어디로 가지? 나올 때 정하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보금자리를 정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옮기신 분들 이제 더 이상 방황을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옮기신 분들,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신 분들,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옮긴다면 저주받는다고.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교회 오래오래 섬기고 살아야 되지만 어떤 조건과 상황이 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신 분들, 제가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옮겼는지, 우리 교회를 정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옮기신 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 이제 편안하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중에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가 살리는 해석을 만들어요. 그 살리는 해석이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남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도 여기 이렇게 살아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그 믿음의 태도가 살리는 해석을 만들고 그 살리는 해석이 살아남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한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품어야 할 바위가 있잖아요. 버텨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꿇어야 할 무릎이 있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어요. 이것이 종합이 되어 이것이 하나가 돼서 오늘 또 살아남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 살아남는 여러분의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광주 소망교회에서 뭘 만나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이 광주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는 성경 공부 친구를 만나시고 그리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주 소망교회에 이렇게 등록서를 작정해서 제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광주 소망교회의 성도가 되고 식구가 되고 회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식구가 되고 회원이 되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광주 소망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는 순간 제가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전화를 한대? 전화하라고 여러분이 등록했잖아요.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주소도 다 적어줬잖아요. 그냥 적어준 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적어주는 순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 무언의 허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셨어?

줄 모르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 교회 등록하면 12주 주옥 같은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주소 적어준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은혜로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관심을 간섭이라고 뒤로 던지지 말고,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교회와 자리로 오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마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광주 소망교회에 등록하는데 디딤돌 역할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사람과 원수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지나가는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그때는 정말 그때는 그게 크고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정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몰라서 지나가는 일에, 지나갈 수도 있는 일에 크게 흔들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친구와 의리를 끊어버리고 더 나아가 교회도 끊고 신앙도 끊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외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통과입니다. 통과. 여러분,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홍수날 때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그 작은 말에, 그 작은 소리에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내 신앙이 뿌리채 뽑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광주 소망교회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잘 담아서 오래오래 살아남는, 내 코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주 소망교회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 나를 묶어라.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누군들 어떤 사람의 간섭이나 어디에 묶여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속에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코뚜레가 일을 한다. 코뚜레가 일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코뚜레를 쥐고 있는 그 주인의 뜻대로, 코뚜레가 잡힌 대로 그 소가 움직일 때 소도 살고 주인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해 보이는 코뚜레가 사실은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보십시오. 가정에 가면 잔소리하는 여인이 있어요.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잔소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뭐해, 왜 안 들어와? 지금 뭐 하는 거야? 귀찮고 간섭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영과 육을 지키는 엄청난 울타리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내 코에 숨이 멈추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묶어야 되는데, 무얼로 나를 묶어야 될까? 세 가지로 묶어야 돼. 첫 번째, 말로 나를 묶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화났을 때 대답하지 마라. 슬플 때 결정하지 마라. 기쁠 때 약속하지 마라. 다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화났을 때 대답하는데 이게 고운 소리, 좋은 소리가 나겠냐고. 내가 너무너무 지금 슬퍼요. 슬플 때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성령 충만한 결정이 될 수 있겠냐고.

내가 너무 기뻐요. 기쁠 때 약속하는 것 위험한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살면서 화날 때가 별로 없어요. 슬플 때도 별로 없어요. 저는 살면서 기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요. 기쁠 때 약속하는 것 조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약속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아 근데 괜히 참아야 되는데 내가 했던 말이 올무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은혜가 돼서 내가 기쁠 때 한 그 약속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기쁠 때 한 그 약속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선교지를 살리고 나를 나되게 하는 놀라운 영광과 결론이 된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나를 묶으세요. 말로 나를 묶으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말로 나를 묶으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해. 나는 끝까지 할 일은 시작도 안 해. 대단한 믿음이고 신실해 보이고 듬직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다 지키지 못해도 말이라도 해봐야 되잖아. 끝까지 가지 못해도 시작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다 지키지 못해도 말이라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래 하지 못해도 시작이라도 하는 게 대단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해요. 왜 내가 박수를 칠까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은혜가 되면 말이라도 하셔. 감동이 되면 말이라도 하셔. 기쁨이 오면 말이라도 하셔. 내가 말대로 다 못 지켜도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해도 말이라도. 여러분 말이라도.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은혜가 되거든 말하십시오. 감동이 되거든 말하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시작했다가 끝까지 다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로 나를 묶으세요. 말로 나를 묶었어요? 자리로 나를 묶어야 돼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오늘 봉사하겠다고 귀한 자리 자원해서 우리 네 분의 임명받은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자리에 봉사하겠다고 자원을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노래는 잘하는지 여기 관현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수는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렇지만 무엇을 보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믿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 앉으신 분들은 노래 잘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멘.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감동된다고 앉는 자리는 아니지만 관현악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 임명받는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몸에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자리에 지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저는 부탁하고 싶었지만 몸이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자원해서 그 소중한 자리에 앉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말로 여러분을 묶고 자리로 여러분을 묶으세요. 특별히 표시나는 자리에 여러분을 묶어두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표시나는 자리는 이 자리요. 이 자리.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는 말하고 가잖아요. 주일날 못 올 때는. 왜? 이 자리 표시나니까. 또 표시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찬양단 여러분 안 나오면 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지? 어?
머리 긴 사람 면 안 나와.

왔대? 머리 짧은 사람 왜 안 나왔대? 키 큰 분은 왜 다 말해요. 근데 이 자리는 잘 표시가 안 나, 이 자리는. 이 자리에 오셔. 부담이 되면 부담 안 되는, 표시 안 나는 자리 많습니다. 부탁해요, 여러분. 표시 나는 자리든 표시 나지 않는 자리든지 간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오래 못해도 괜찮아.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나를 말로 콧두레를 만들어주고 자리로 콧두레를 만들어서 주저앉혀야 돼. 주저앉혀야 돼요. 여러분, 주저앉혀야 돼. 말이 콧두레가 돼서 자리가 콧두레가 돼가지고 오늘 이 주저앉은 분들 많잖아요.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직분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말로 나를 묶고 자리로 나를 묶고 직분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모르셨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40몇 년을 교회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학교 동창회를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가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정원아, 너 같은 사람은 목사를 해도 돼. 아, 진짜 그랬다니까? 고마워요. 제가 굉장히 착하게 살았거든요. 교인 중에 괴수지만. 너 같은 사람은 목사를 해도 돼. 그랬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될 줄을 안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닌 친구들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제가 알아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로 살아가려고 제가 설교한 대로 다 못 살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 오늘 제가 이만큼 아직도 여전히 흉악한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서리집사, 우리 교단은 서리라는 걸 다 빼서 이제 집사입니다. 집사 직분을 주거든 여러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오거든 기쁨으로 받아야 돼. 그 자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100원짜리 하나라도 더 헌금하게 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자리로 오게 한다면 말로 나를 묶고 자리로 나를 묶고 직분으로 여러분을 묶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주 소망교회 오래오래 남으려면 나를 묶어야 돼요. 첫 번째 뭘로? 말로. 두 번째 자리로. 세 번째 직분으로 묶어야 돼요. 그 다음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두 번째,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 저는 나를 묶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묶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님은 나를 묶으라는 이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하셨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나를 묶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묶으라라는 말을 멍에를 메라 그래. 멍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멍에.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해 주리라. 해석해 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을 하더니 엉뚱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멍에를 메라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내 어깨의 무거운 멍에, 내 머릿속의 복잡한 멍에를 풀고 내려놓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라 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메래요. 너무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짐을 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멍에를 메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나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무거운 짐이나 쟁기를 함께 끌게 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파키스탄을 선교 여행을 가다가 기이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소가 일을 하는데 소 옆에 송아지가 있어요. 나귀가 일을 하는데 나귀 옆에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가 어미 송아지 옆을 보면서 일을 배우는 거야. 일을 배우는 거야. 새끼 나귀가 어미 나귀의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일을 배우는 것. 그걸 보고 아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그 옆에 나는 살짝 내 어깨에 예수님이 맨 멍에를 걸치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죠. 이것은 혼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과 여러분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깨에 짐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정말로 화날 일 별로 없어요. 진짜요. 슬플 일 별로 없어요. 저는 기쁠 일이 다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당선되신 두 분 오셨지만 다 됩니까? 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짐을 나 혼자 질 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네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묶으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치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나를 묶어요. 묶는 자체가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무겁고 힘든데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무겁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겁고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쉽다 가볍다 그래요. 쉽고 가볍다. 아니에요. 어렵고 무거워요. 인생이 어렵잖아요. 인생이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쉽다 가볍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쉽다 가볍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무거울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가 아니라 나 혼자 메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나 혼자 메는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짐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 아니라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다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과 함께 메는 짐이 아니라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다 힘들고 어려워.

깨워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시는 하나 보라 하면서 사라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노라니까

0: 10분으로도 알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알아서 해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알아서 하지 않고 말로 자리로 직분으로 묶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노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해서 뭘 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는데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두세 바퀴 돌고 다른 교회로 세상으로 간 사람 사람의 수를 세려면 하루 종일 세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콧뚜레와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100% 말로 자신을 묶은 사람입니다. 자의로 자신을 묶은 사람입니다. 직분으로 자신을 묶은 사람 100% 새가족으로 왔다가 오래된 사람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콧뚜레가 일을 해요. 나를 묶으세요. 너라고 하지 말고 말로 나를 묶고 자리를 나를 묶고 직분으로 나를 묶어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이 교회에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곧 부르게 될 찬송 5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하지만 예수 의지한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오래 남는 끝까지 남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1: 라디오
0: 네,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극교회 전의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1: 네, 뭐 잘 지냈는데.
0: 네.
1: 오늘 아침에 좀 짜증이 나고.
0: 네, 오전에 하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1: 확실히. 목자가 중요해.
0: 목자가 중요해. 네,
1: 어떤 맞습니다. 분이 인도하시느냐.
0: 그렇죠.
1: 어떤 분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0: 맞아요. 네. 저는 네. 주로 야구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 네, 네, 네. 축구를 자주 안 보긴 하거든요. 이렇게
1: 월드컵 국가대표만 보죠.
0: 이렇게 보는데 네. 원래 축구 감독님들은 좀 앉아 계시는 편인가요?
1: 아니, 다른 감독님은 다 서 있고
0: 우리 감독님은 안 앉아 계시던데.
1: 아 근데 아이, 우리 얘기하면 좀 긴데 아, 멤버가 이렇게 좋은데.
0: 아이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좀 이렇게 뭐 야구 경기나 이런 거 보면 네. 막 감독들이 막 이렇게 네. 선수들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네. 아 이렇게 네. 백패스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아무튼간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 하루 동안 네.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꼭 하게 되는 말이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또 해봤습니다. 제가 방금에도 목사님하고 불렀잖아요.
1: 그러네요. 네, 네. 부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0: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친구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를 언제든 부르는데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부른다는 거는 뭐 단순히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관심이 없으면 또 부를 일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고 함께하고 네. 싶어서 부르고 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부르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뭐 예배 시간에 네. 우리 중학생 많이 불러요.
0: 아 그래요? 어째서?
1: 하필 중학생 이제 우린 중고등부 예배가 네, 네. 이제 어른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네. 물론 이제 어린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뭐 중고등부가 좀 힘들어요. 어린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0: 그치, 그치. 네,
1: 대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중등부 친구가 제일 힘들어해서
0: 네,
1: 혹시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불러요.
0: 들어라 이렇게.
1: 네, 한 명도 놓칠 수 없다. 나는 어떤 감독이 아니다.
0: 참목자다. 네. 네, 성경을 보면 네. 하나님께서도 많은 성경 인물들을 부르시잖아요.
1: 그렇죠.
0: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어린 사무엘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불러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자 사랑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초대인 거겠죠, 목사님?
1: 아무나 안 부르죠.
0: 그럼요.
1: 뭐 어쨌든 인류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네.

0: 네, 어노인팅 음성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부른다는 거 그냥 단순히 그냥 부른다 호칭뿐만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다는 거 또 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운동선수도 잘해야 이름 많이 불려요. 네.
0: 못해서 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그래도 이제 못하는 사람은 기대를 잘 안 하니까.
0: 그렇죠. 네. 맞아요. 또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뭐 야구보다 네. 뭐 보더라도 누가 네. 아웃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고
0: 네.
1: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웃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오늘도 이제 잠깐 그 아침에 경기를 보는데 네네.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네. 강인이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고.
1: 그분이 감독하고 똑같네.
0: 그래.
1: 강인이 해줘잖아.
0: 강인이.
1: 우리나라. 네. 아이고, 기독교 방송에서 축구 얘기를 할 줄이야.
0: 그러니까요.
1: 좀 잘 좀 하지.
0: 아, 죄송해요. 네. 나도 잘해야겠다.
1: 아니, 아니요. 이해가 돼요. 오늘 다 이해가 돼요.
0: 아, 좋습니다. 아무튼, 네. 뭐, 그건 그거고, 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하는 그런 양들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또 드는데요.
1: 네.
0: 오늘도 출석 체크 퀴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말씀 퀴즈 준비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뿅뿅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네. 나를 따르느니라.
0: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1: 네.
0: 부를 때 네. 이걸로 부른다고 해요.
1: 양은 눈이 어둡대요.
0: 맞아요. 양은 네. 눈이 어두워서 이거에 귀를 그러면, 네. 기울여야 되죠.
1: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 이제 이 목자의 양이라면
1: 네.
0: 그를 따라야 하는 거죠. 네.
1: 네.
0: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아무튼
1: 그렇죠. 아, 방금 양, 찬양으로 네. 나가지 않았어요?
0: 그래요.
1: 네, 찬양으로 정답 거의 나갔어요.
0: 맞습니다.
1: 집중해서 방송을 들으면 이렇게 은혜가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마치는 은혜가 있죠.
1: 네.
0: 네. 내 양은 내 뿅뿅을 들으며 네. 네,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이만나
1: 물건을 네. 들으면 아닐까.
0: 아, 그렇지. Listen, listen. 네. Listen carefully. 네.
1: 네.
0: 네.
1: 다 좋네. 네.
0: 이만나 자매님, 출첵해요 네. 퀴즈 시간 하시면서 목자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들어요.
1: 네.
0: 들어야 돼요.
1: 그러니까
0: 네.
1: 여기서 목자는 나는이잖아요.
0: 네.
1: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0: 그렇습니다. 우리 진상철
1: 네.
0: 형수님께서 네. 카톡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나 이거 내어보니까 약간 복수한 것 같은데.
1: 네. 아, 그림 잘 그리셨는데.
0: 네.
1: 어떤 분은 인물보다 더 잘 그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인물보다. 아무튼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도
0: 너무 좋네.
1: 어떤 분이 제 얼굴을 그려준 거예요.
0: 그러니까.
1: 좀 더 못되게 그린 것 같긴 한데.
0: 아무튼 저와 네. 목사님의 모습을 네. 그려주셨는데.
1: 네.
0: 아무튼 좋습니다.
1: 보여드리고 싶다. 아유,
0: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1: 그래도 제 유튜브 네. 찾아보고 이렇게 제 해주신
0: 얼굴을
1: 거니까.
0: 확인하신 것 같아요.
1: 네, 감사한 일이죠.
0: 좋습니다. 오늘 네. 말씀 퀴즈 문제

요한복음 문제고요. 내 네. 양은 내 뿅뿅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뿅뿅에 들어갈 단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0: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네, 찬양도 듣고 왔고요. 네. 커미드워십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광고 스포도 듣고 왔습니다.
2: 네. 네.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
1: 뭐요? 쓰는 소리, 쓰는 네, 소리.
2: 그러니까.
1: 또 리얼리티를 한번 네, 살려봤어요.
2: 깜짝 놀라서 피디님을 봤는데 날 안 보는 거 너무 평안한 거야. 그래서 아, 아니구나.
1: 난 피디니까.
2: 네. 그러니까.
1: 아무튼 필사 네. 프로젝트도 곧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2: 네.
1: 혹시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은데 필사 노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필사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필사 노트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 우리 여름 그걸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2: 썸머, 그
1: 썸머 스페셜 네. 동안에 네. 저희 함께 찬송가 필사하면서 네.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9507님께서 퀴즈 다 맞추고 네. 딸 생일 축하 시간 가지려고 해요. 스무 네. 살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부럽다.
2: 907번님 전보다 연세 어깨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제가 착각하고 있나?
1: 자자 그만.
2: 아 네네네. 네, 그래요. 네.
1: 자자자. 네.
2: 스무 살 생일이어서.
1: 네. 네 아무튼 네. 네. 딸이 스무 살 생일.
2: 그러니까. 아 저도 우리 둘째가 스물이에요.
1: 자, 7612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6513번님 잘 맞춰주셨고 하나님의 세밀한 이것은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남겨주셨는데 아우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8291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또 9450번님 출첵해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7406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저 영어 발음 좋다고 발음만 좋아요.
2: 발음이 좋은 거랑 피디 오케이. 네, 오케이.
1: 뭐 그
2: 네, 영어를 없어요. 잘해야 피디도 될 수 있으니까.
1: 그렇진 않아요.
2: 아, 그래요? 네. 잘 몰라요, 이 세계를.
1: 네. 뭐 이것저것 다 뭐 하나라도 잘하면 되는데 네, 이제 읽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2: 아, 그래요?
1: 7874번님, 또 9450번님, 네. 9918번님, 8918번님, 5998번님, 6763번님, 네. 언제나 퇴근길은 머네요 하셨는데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행복하게 퇴근하셨으면 좋겠고요.
2: 네.
1: 2212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2: 네.
1: 또 8249님, 0943번님, 9507님 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2: 네.
1: 자,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정답 발표해볼까요?
2: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아멘. 10장 27절 말씀입니다.
1: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2: 네.
1: 양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이제 눈이 어두운데
2: 네네.
1: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2: 네네.
1: 또 아까 온 문자처럼 말씀과 찬양, 기도,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 세밀한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네,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2: 오늘은 정답보다 필사가 더 많네요.
1: 필사.
2: 선물보다 필사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네.
1: 좋다.
2: 긍정적이다. 네. 선물 안 드려도 되죠? 필사 책 보내드린 걸로 오늘.
1: 아니 드려야죠.
2: 아 그래요? 아 드리는 거구나. 네네.
1: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두 분 한번
2: 네.
1: 뽑아볼까요, 목사님?
2: 네, 7406번님.
1: 7406번님.
2: 네, 처음으로 문자 보내셨으니까 한번
1: 네.
2: 또 드리고요.
1: 또 길게 또 보냈어, 목사님.
2: 네, 길게.
1: 마음에 들게.
2: 네.
1: 네 그리고 한 번 더 뽑아볼까요? 네.
2: 좀 더 올려볼까요?
1: 올려볼까요? 네. 네. 자,
2: 7612번님
1: 7612번님
2: 그분의 음성만 들어야 승리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그분의 음성만 들어야 승리합니다.
2: 네.
1: 딴 길로 세지 않고
2: 네. 네,
1: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네. 가란 대로만 가고
2: 네.
1: 주님의 전술대로
2: 네. 2473번님이 필사적으로 네. 가야 된대요.
1: 아 필사적으로 아 좋다 그래요. 오늘 7406님 7612번님 두 분께 출석체크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1: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박퀴즈 인 더 바이블. 네, 성경 속의 퀴즈 각퀴즈 시간입니다. 네. 시간 세 문제 드리는데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마지막에만 공개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풀이까지 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네. 중간에 오답은 수정도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내놓고 이거 좀 틀린 것 같다 싶으시면 막판에 좀 고치셔도 된다는 거.
1: 네. 듣다 네. 보면 정답을 깨닫게 되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또 선물은 누적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문제를 맞춰주시는 게 선물 탈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이것도 듣다 보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요새 또 다 맞히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1: 거의 다죠.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본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품 소개할게요. 한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0: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0: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들으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0: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먼저 만나보시죠.

0: 첫 번째 문제 주시죠.
1: 네, 첫 번째 문제 다시 돌아온 이과 퀴즈입니다.
0: 이과 퀴즈. 네.
1: 여러분들이 본문 아시겠죠? 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한 횟수.
0: 오, 네.
1: 더하기.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남은 바구니 수입니다.
0: 어, 그렇습니다. 네. 오병이어 기적 후 남은 바구니 네. 수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1: 저 어릴 때. 보리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 네, 이런 노래 있었는데. 거기에 몇 바구니가 남았네, 뭐 이러거든요.
0: 부르는 네. 사람이 잘못된 건지 노래는
1: 아니 생각보다 이 찬양 많이 하셨을걸요. 거의 뭐 우리 약간 세대가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0: 저는 다른 네. 노래였던 것 같아요. 물고기 뭐 아니?
1: 네, 요즘은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매년 나오니까.
0: 네. 물고기들 뭐 떡 다섯 개 뭐 작은 도시락 뭐 이런.
1: 취약 열심히 안 다녔네.
0: 요즘 거라서. 네. 아무튼간에 네. 네. 오병이어 기적 후 남은 바구니 수에다가 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한 횟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문제 준비하면서 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1: 제가 이 육체의 가시 단어 두 개로 네. 신약학 석사를 받았거든요.
0: 오이고 그래요. 네. 육체의 가시 전문가시네.
1: 네, 육체의 가시 이 두 단어 갖고 80페이지 써서 와. 신약학 석사를 받았어요.
0: 야,
1: 이 본문은 제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0: 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 간구하였더니 네. 이렇게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1: 한국 사람하고 네. 좀 비슷해 바울은.
0: 그래 맞아. 우리도 한 이 정도는 네. 한번 네. 도전해 보잖아요. 네. 간구를.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뭐 네. 갖고 싶으면 네. 한 이 정도까지는 엄마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엄마가 괜찮았나 보네.
0: 그래요?
1: 네. 저는 한번 얘기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안 들었어요.
0: 얄짤 없이.
1: 근데 우리 동생은 10번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해주대.
0: 아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른
1: 듣고 계시죠?
0: 그래요. 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심플리퍼의 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왔어요.
1: 이분들은 음반만 내야겠네요.
0: 왜요?
1: 찬양 인도를 하면 못 따라하겠는데.
0: 아, 인도는 못 하지. 그렇지. 따라는 못 하지. 네, 이제 감상 정도만.
1: 네. 정박해도 뭐 교인들이 이리저리 튀어나오는데.
0: 네, 그럼 감상 정도만 네. 하는 걸로. 우리 진상철님께서 저는 네. 예체능 출신인데 네. 이걸 맞추네요 하시면서 네. 정답 이렇게 잘못 보내주셨는데.
1: 아, 예체능, 아, 그림 전공이신가 보구나.
0: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제 생각에는 네. 그것만 들으신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를 네. 제거해달라고 강구한 횟수만 적으셨어, 네,
1: 더하기.
0: 지금. 더하기.
1: 광주리.
0: 네. 오병이어 기적후 남은 네. 바구니의 수입니다. 네. 사실 너무 쉬운 퀴즈인데, 네. 문제를 제대로 못 들으면 네. 틀리죠. 네. 네. 아무튼.
1: 아는 그리고, 건 나와서 흥분하면 이래. 아, 그 다음 문제는 안 들어.
0: 어, 네. 그래요.
1: 6970번님 물으셨어요. 정답 20이 맞을까요? 아니요.
0: 10번을 간구하는 건 전의진 목사님이 10번, 아니 전의진 목사님 동생이. 동생이 10번 간구.
1: 아, 그럼 뒤에 이거 힌트가 되잖아.
0: 어, 세상에.
1: 아, 그러네. 그럴 수 있어요.
0: 근데 뭐 뒤에는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1: 그렇죠. 어. 아니요. 왜냐면 광주리가 2번 나와서
0: 아,
1: 헷갈릴
0: 그런가?
1: 수 있지.
0: 그럴 수 있죠. 0007번님 요즘 네. 힘들어요.
1: 네, 뭐가 힘들어? 난이도가 뭐. 힘들어. 어, 아니면 삶이
0: 그러니까,
1: 힘드세요.
0: 뭐가 필요하세요. 네. 네.
1: 얘기해보세요.
0: 얘기해보세요. 네. 어, 그리고 우리 8609번님 네. 어쩜 일주일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을까요? 목사님 네. 음성 듣고 깜놀요. 벌써 목요일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1: 바쁘게 잘 사시나 보다.
0: 그러니까 네. 잘 사셨나 보다. 네. 그리고 우리 2088번님도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 네네. 네.
0: 아까 추석 치크 퀴즈 9918님 마치셨는데 음성.
1: 그리고 네. 이 필사 때문에 새롭게 문자 보내신 분들 많네요.
0: 어, 그러니까요.
1: 새롭게 들은 김에 보내세요.
0: 정답도 한번 보내보세요.
1: 필사 책도 받고 여기 선물도 받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그렇지. 네?
1: 이렇게 네. 갖다 떠 먹여야 돼요. 이렇게 센스 있게 방송 들으시면 정답도 보내고 해야지.
0: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1: 신개념 이상... 방송입니다. 네, 혼내는 방송. 네.
0: 이렇게 혼나보신 적이 좀 드물죠? 네. 네. 2473번님. 올여름은 네. 솔찬이 시원하네요.
1: 아, 이거 제가 뉴스 봤는데 어, 네. 이번에 북태평양 그 찬 공기가 오. 안 떠나고 있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원래는 보통 남부지방에 6월 네. 말이면 장마가 와야 되는데
0: 네.
1: 7월 초에나 장마가 온대요. 그래서 아. 한 다음 주까지는 좀 시원하대요.
0: 더위가 좀 미뤄졌구나.
1: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그냥 문, 창문 열고 자면 잘만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시원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렇대요. 네. 다음 주부터 좀 각오하세요.
0: 알겠습니다. 네. 네. 7406번님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네. 열심히 정답 맞춰주고
1: 어,
0: 계시고요.
1: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시네. 처음 참석해도.
0: 깔끔해요.
1: 네, 좋습니다.
0: 네. 또 6472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 8291번님 네. 첫 번째 문제 저 정답이죠?
1: 네, 네 맞아요.
0: 네, 맞아요.
1: 네. 8291번님 오늘은 괜찮네.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540번님 네. 이과 출신이라 산수 가능합니다.
1: 그럼요.
0: 네. 하시면서 산수 잘해주셨고요. 네.
1: 네. 2473번님이 네. 저였다면 허벌나게 강구했을 땐요.
0: 그러니까 네. 아, 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한 세, 네.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네. 했을 것 같아요.
1: 어쨌든 하나님은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0: 네, 아무튼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네네.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오픈북 하실 분들은
1: 7절일걸요?
0: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7절이에요? 네. 아, 몇 번인지는 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7, 8절이네요.
0: 네, 7, 8절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1번 문제 여러분 정답 잘 아시겠죠? 2번 네.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주시죠.
1: 네, 2번 문제는 여전히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제가 앞으로 세 문제를 드릴 텐데요.
0: 네.
1: 이 세 문제의 정답을 맞추신 다음에 음흠. 첫 글자를 조합하면 뭔가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로.
0: 오, 그렇습니다. 네.
1: 근데 오늘 앞부분에서 이 단어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문제 지금부터 세 개 드립니다. 네. 2번 문제 안에 세 개입니다, 여러분.
0: 그렇습니다. 네,
1: 첫째, 가.
0: 가.
1: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0: 여기까지만 해도 알겠네요.
1: 그렇죠. 기독교는 네. 이것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0: 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예수님이 이것 하셨죠.
0: 맞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것 하셨습니다.
1: 네.
0: 죽으셨지만 이것 하셨어요.
1: 네. 이번에 2번 문제 갑니다.
0: 네.
1: 백성의 수가 많다는 뜻의 이름으로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왕입니다.
0: 초대왕. 네. 네. 그렇습니다.
1: 아, 북이스라엘 왕도 있고 네.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둘 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뭔가 암으로 끝나요.
0: 맞아요. 암으로 끝나요. 암으로.
1: 그래서 결국에는 네. 유다 베냐민 두 지파만 거느리고 남유다의 왕이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누구일까요?
1: 이제 2번에 3번 문제입니다.
0: 네.
1: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선악간의 판단을 내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0: 어허, 판단을 내리는 일.
1: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것을 받게 되는데요.
0: 네.
1: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받지 않죠.
0: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사람이나 네. 사물에 대해 선악간의 네. 판단을 내리는 일. 네.
1: 하나님의 영광에 네.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것을 받는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 문제에 정답의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하시면 오늘의 2번 문제 정답이 나옵니다.
1: 네.
0: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아마 네. 눈치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7914번님 눈치 있네요. 좋습니다. 정답 기다려볼게요.
2: 예수 그리스도 승리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2473번님께서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과 찬양이네요 하셨는데 네. 뿌듯하네요. 네. 네.
1: 우리 방송에 힘이 있네요.
0: 그러니까요.
1: 두 분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네. 0183번님 어. 신호 한 번 안 걸려서 겨우 주차하고 보냈다고.
0: 와.
1: 근질근질해서 혼났다고.
0: 얼른 보내고 싶은데 네, 신호가 안 걸려.
1: 걸리길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들으면서
0: 우리 0183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요 또 한
1: 번은 0540번님 네. 축구 때문에 좀 그랬는데 네, 두 분 방송 듣고 기분 뭐 별일이라고 냅둬버려.
0: 그러니까, 냅둬버려. 네. 네. 뭐 잘하면 건데요. 지들이 좋은 거지. 네,
1: 그리고 잘하면 또 올라간대. 올라가서 못 할까 싶지만.
0: 그니까
1: 내가 오히려 못 내려놓은 건가 지금?
0: 저는 네. 매번 이렇게 뭔가 이제 네. 국가대표 경기할 때마다 느끼는 네. 건데 우리나라 참 경우에서 좋아해.
1: 경우가 없어.
0: 뭐라고요?
1: 예, 경우가
0: 갑자기요?
1: 없어. 네, 8609번님 네. 수술하고 회복 중이래요. 수술하고 회복 중이시면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배 아프실 텐데.
1: 네, 웃겨서 배 아프니라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0: 그러니까.
1: 아무튼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0: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9550분님 시동 걸지 마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어, 마지막 릉 아니에요, 릉 아니에요. 릉 어떻게 나왔을까? 릉 어떻게 나왔을까?
1: 어떤 분은 두 번째 문제 못 맞춘 것 같은데 정답은 맞췄더라고.
0: 어 그래요?
1: 네.
0: 어 눈치가 첫, 있으신 분이네.
1: 눈치가 있으시니까.
0: 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9918님과 네. 7406님이 찬양 신청해
1: 찬양
0: 주셨는데
1: 신청해줬네.
0: 이건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정답이라서.
1: 내 찬양 이거 어. 막. 제목 읽어도 돼요?
0: 찬양 안 되지 안 되지.
1: 안
0: 찬양이 네. 정답이라서 네. 아, 이거는 잠깐 기각할게요. 네.
1: 2473번님 뭘 내려놓을까요? 제가 아 축구.
0: 아 축구 네.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죠.
1: 우리 0007번님 아까 힘든 이유가 딸 때문에래.
0: 어이구. 아유. 그럴 수 있어요.
1: 아유. 네. 뭐, 일리에 키우나요? 좋아지겠죠
0: 뭐. 원데이 투데이예요 막 이런 거. 네.
1: 뭐 아시면서 또 갑자기 멀쩡해질 때 오잖아요. 그럼 가끔.
0: 맞아 나도 그랬어.
1: 네, 0007번 힘내세요.
0: 딸로서. 네.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이번 문제도 뭐 다들 정답을 조금씩 잘 맞히시고 계신 것 같아요.
1: 별 문제 없는 것
0: 네,
1: 같아요.
0: 별 문제 오늘. 없습니다 네, 오늘. 네.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0: 3번 문제 주시죠.
1: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투리 퀴즈
0: 사투리
1: 드리도록
0: 하겠습니다.
1: 아니, 매일 사투리를 들으면서 왜 사투리 퀴즈를 좋아해요? 그것도 참 재밌어. 어쨌든 자 해봅시다.
0: 네,
1: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0: 네.
1: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맞겠네요.
0: 그쵸.
1: 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0: 음흠.
1: 아따 나가 이것을 갖다가 불려버려야지 우리 주인님 뜻인디.
0: 오.
1: 그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0: 더 벌었습니다.
1: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0: 네.
1: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좀 달랐습니다.
0: 네.
1: 아따 뭐대? 아, 단계 좀서 뭘 하라고 했었는데 시드머니가 중요해. 요것을 갖다가 어디다 묻어버렸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0: 묻어버렸네요.
1: 네, 묻어버렸죠.
0: 네.
1: 좀 억양이.
0: 그러네.
1: 자,
0: 네.
1: 시간이 흘러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결산을 하게 됩니다.
0: 네.
1: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의기양양하게 주인에게 말했죠. 아따 주인님 나가 5달란트 받았는데 이보란께요 두 배로 불러버렸어라.
0: 와,
1: 주인은 네. 말합니다. 아따 잘했다. 착하고

0: 충성되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겨줄게.
1: 오.
0: 두 달란트를 받았던 정도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1: 네.
0: 아따 나도 벌었단께요. 두 달란트 받았는데 두 달란트요. 수익률이 100%요. 주인은 그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했죠.
1: 네.
0: 이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따 주인님,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걷어불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아불지 않습니까? 나가 그것이 무서워갖고 돈을 땅에다 꿈쳐놔붙단께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까먹었어. 그대로 드린 게 문제 없겠지라.
1: 와하.
0: 이어지는 주인의 대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0: 가. 아야, 네 내 돈 잘 지켜버렸다. 잃는 것보단 낫지.
1: 아야, 잃는 것보단 잘했다. 잘했다.
0: 나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냐.
1: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냐.
0: 다 니는 아웃이여. 저놈 가진 거 빼앗아갖고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다 줘버려라.
1: 오호,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네. 대답이 아닌 것이에요. 네.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강찬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이들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네. 2473번님 네. 집에 안 들어가고 차에서 네. 듣고 계신다고. 네. 네.
1: 아, 근데 어차피 어플 까셨는데 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세요.
0: 네. 네, 우리 네. 7406번님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끝까지 네. 또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좋아요. 8291님.

0: 님도 네. 잘 남겨주시면서 끝곡으로 네. 이거 꼭 들려달라고 2번 문제 정답 네. 네,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1001번님 사투리는 네. 어렵네요 하셨는데 네. 어, 전라도 분이 아니신가? 네.
1: 그런데 보다도 헷갈릴 수 있어요.
0: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요.
1: 그 다음에 0183번님.
0: 네, 0183번님.
1: 18층까지 걸어가면 듣는다.
0: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가?
1: 지금 현재 5층이어라.
0: 아이고.
1: 끝까지 가볼랍니다. 와. 지금쯤 가셨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네, 운동도 네. 하시면서. 네. 네.
1: 그러니까 운동 들으면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0: 아. 아무튼 한번.
1: 저보다 나으시네요.
0: 정리를 좀 해볼게요.
1: 네, 어떤 분이 아까 그랬는데 퇴근길이 늦어져서, 아, 7978번님이 퇴근이 늦어 3번만 들었습니다 해서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1번 숫자 퀴즈인데요. 바울이 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강구한 횟수 네. 더하기 오병이어의 기적 후 남은 바구니 수입니다.
0: 오, 네. 그렇습니다.
1: 이 바구니 네. 수는 제자들하고 똑같네요.
0: 그러네요. 네. 제자들하고 네. 똑같네요.
1: 자, 첫 글자 네. 조합 퀴즈입니다. 네.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예수님이 이것 하셨죠.
0: 이것 하셨죠.
1: 두 번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의 이름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앞 글자. 네.
1: 북이스라엘 왕이나 둘이 서로 이름이 비슷합니다.
0: 맞아요.
1: 세 번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선악간의 판단을 내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0: 네.
1: 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것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것 무엇일까요? 앞 글자 네. 따서 조합하시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마지막에 찬양 꼭 틀어주랍니다. 네. 이 제목이랍니다.
0: 그럴게요. 네. 네. 그리고요.
1: 사투리 퀴즈입니다.
0: 네.
1: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 아실 텐데요.
0: 맞아요.
1: 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배로 버렸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데
0: 맞아요.
1: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아따 주인님,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걷어불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아불지 않습니까?
0: 음흠.
1: 나가 그것이 무서워갖고 돈을 땅에다 꿈쳐놨단께요. 여기 그대로 있어버려요. 문제 없죠잉. 그랬더니 예수님의 주인의 대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가. 아야, 네 내 돈 잘 지켜버렸다. 잃는 것보다 낫지? 네. 나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냐?
0: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네. 받지 그랬냐?
1: 가. 네. 니는 아웃이여. 저놈 가진 것을 빼앗아갖고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다 줘버려라. 저거
0: 안 된다잉. 네. 악하다잉. 이렇게 네. 네. 뭐라고 안 했을지 네.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아무튼간에 오늘은 그래도 정답률이 꽤 높은 편이라서
1: 그렇죠.
0: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뭐 오답 수정할 거 있으시면 수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이제 정답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쭉 네. 정답 말씀드릴게요. 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횟수 3번입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 후 남은 바구니 수 12바구니입니다.
0: 12바구니.
1: 그래서 정답은 15입니다.
0: 15입니다. 네. 한 3세번 정도 이렇게.
1: 네, 3세번 정도는 해야죠.
0: 네, 그렇죠.
1: 네, 첫 글자 네. 조합 퀴즈.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 부활.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0: 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2번 정답은 부르심이에요. 예. 오프닝에서
1: 네.
0: 네. 네. 그래요.
1: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투리 퀴즈는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냐. 니는 아웃이여. 저놈 가진 것을 빼앗아가.

0: 네, 오늘 드릴 분들 많은 것 같아요.
1: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많아서, 많이 드릴 수 있고 네. 다들 잘 맞춰주셔가지고 한번 기대해보시죠.
0: 그러죠. 네, 문자 기다려보십시오.
1: 기다려보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목사님 인사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네, 신청하신 찬양 주리의 부르심 마지막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아내인 사라의 나이 65세 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지 25년 뒤에야 비로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로마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는 말씀 앞에서 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 넘어지고 흔들렸던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그의 믿음의 방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방향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며라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75세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살리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세 때 약속하시고 이삭을 잉태하기 전 25년 동안 후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25년 후에 주실 이삭을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육체나 사라의 죽은 태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에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미리 정하신 작정과 통치 속에서 결정해 놓으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후손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단순히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해서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존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후손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후손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결국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생명을

0: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인은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

02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이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본문으로 오래된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중국의 어느 고서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초나라를 향하여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정 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이 다가와 이 부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네, 저는 초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시 이 지역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 마차는 튼튼하고 말은 아주 빠른 말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농부가 지역 주민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북쪽으로 가면 초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용한 마부는 최고의 유능한 마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튼튼한 마차도 있었고 빠른 발을 가진 말도 있었고 아무리 유능한 마부가 있었

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얘기를 해주어도 이 부자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뮤지컬 초반에 뮤지컬 속의 등장인물들도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아는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냥 달린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불안해서 달리고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 우리를 달리게 하고 또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향,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는 때때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삶의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 가정은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 자녀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 목회는, 내 사역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저도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셨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뮤지컬 주제와 잘 어울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월요일 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볼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촉박해진 채 이제 광주로 다시 오기 위해 SRT를 타러 수서역으로 왔습니다. 출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헐레벌떡 승장강으로 내려가서 열차를 올라 탔습니다. 매번 타던 똑같은 모양의 열차였습니다. 객실을 확인하고 예매한 저의 좌석으로 가까이 가는데 제 자리에 나이 드신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며 이분이 자리를 착각하셨구나. 아마도 객실을 착각해서 잘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제 자리가 맞습니다. 이 여성분에게 얘기를 하려는 순간 이 객실의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열차는 부산역으로 가는 SRT 몇 번 열차입니다. 잠시 후 몇 시 몇 분에 출발할 것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승강장을 착각했습니다. 객실 번호도 맞았고요. 좌석 번호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 열차가 틀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즉시 열차에서 내려서 다시 다른 승강장으로 뛰어가 겨우 광주로 오는 열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탁 올라탔던 열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만일 제 귀에 들렸던 안내방송을 제가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려 들었더라면, 무슨 내용인지 신경을 안 썼더라면, 그리고 알긴 알았지만 이 열차가 출발한 뒤에 알았더라면 저는 그날 많이 곤란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때로는 헐레벌떡 초긴장 상태로 달려가고 있지만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여전히 그 길을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계신 우리 VIP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만 더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천재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많은 사람들이 꼽습니다. 그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을 꼽으라면 아마 모나리자라는 작품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디어 개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압도적이고 아름다운지 그곳에 가서 그 성당을 보게 되면 없는 신앙심도 저절로 생겨날 정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아주 거대한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여러분, 그 성당이 저절로 지어졌겠습니까?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당을 설계해서 몇백 년 동안 이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어느 작품이든지 어느 제품이든지 그것을 만들고 설계한 주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피조물 바로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가장 자유하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처음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틈을 타고 저주가 틈을 타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생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꾸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겉은 참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속은 깊이 상하고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짐은 왜 이리 무거운 것인지, 두려운 것이 참 많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고 두렵고 더 나아가 공황이 생기고 트라우마에 갇히기도 합니다. 상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뮤지컬에 나오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으십니까? 돈은 꼭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쫓아가다가 다른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합니다. 오늘 뮤지컬 속에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처럼 성공을 향해 달렸죠.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지독한 공허함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를 잘 들여다보면 물에서 살아야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물에서 떠난 물고기들은 다 시장에만 있을 뿐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잠시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새는 하늘에 있어야 날개를 펴고 가장 자유롭게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만일 모나리자와 같은 걸작품이 어느 사람이 크게 훼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작품은 누가 가장 잘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만이 가장 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망가진 인생, 망가진 우리의 육신,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참된 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참된 삶의 의미를 몰랐던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셨고, 죽음과 허무로 끝날 줄 알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극 중에 우리 하린이가 했던 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아저씨를 기다리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길,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그러나 새 길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영접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길, 헛된 길이 아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생명과 천국의 길로 우리가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참 회복의 길, 참 행복의 길이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VIP분들과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성도님들도

0: 때때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그 길을 걷기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든 자막으로도 나오니 자막을 보시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0: 저는 죄인입니다.
1: 저는 죄인입니다.
0: 하나님을 떠나,
1: 하나님을 떠나
0: 내 뜻대로 살아왔고,
1: 내 뜻대로 살아왔고
0: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1: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0: 이제 돌아옵니다.
1: 이제 돌아옵니다.
0: 예수님,
1: 예수님,
0: 나의 죄 때문에,
1: 나의 죄 때문에
0: 십자가에서,
1: 십자가에서
0: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1: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0: 제가 믿습니다.
1: 제가 믿습니다.
0: 이제 저는,
1: 이제 저는
0: 예수님을,
1: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주인으로
0: 모시겠습니다.
1: 모시겠습니다.
0: 예수님,
1: 예수님,
0: 제 삶을,
1: 제 삶을
0: 새롭게 해 주세요.
1: 새롭게 해 주세요.
0: 오늘부터 영원까지,
1: 오늘부터 영원까지
0: 나와 함께 해 주시고,
1: 나와 함께 해 주시고
0: 나를 인도해 주세요.
1: 나를 인도해 주세요.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셔서 우리 VIP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VIP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신 그 인생은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라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과 그 생명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박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반바지를 샀는데 옆단이 터져서 바느질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오직 예수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도 어제 티셔츠를 샀는데 찢어졌어요. 아, 구매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약간 속상하긴 했지만 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꿰매서 또 오늘 입고 나왔는데 이 문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함께 나눴습니다. 8865번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축복받길 바라며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와,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 자신도 사랑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가 터졌어도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587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 주나목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무현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번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욕심 많은 부자 삭개오.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롭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덟 번째, 욕심 많은 부자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고대 유대 땅에 있던 여리고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항상 궁핍했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대부분은 세금의 형태로 로마 제국에 몰수당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수입을 속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로마 관리들도 바보가 아니어서 이에 대처할 방법을 마련했죠. 세금을 걷는 세관들에게 탈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탈세의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는데, 벌금을 부과하고 싶은 만큼 부과하여 일부를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관들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됐죠. 하지만 동시에 벌금으로 재산이 털린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원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세관들은 로마 관리들보다 더 큰 미움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 파렴치하고 돈에 눈이 먼 세관들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은 비열한 세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항상 현지인을 고용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에 고용된 세관들은 자신의 이웃이나 친구, 친척,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원망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고용된 세관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도 세관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부유한 세관장의 견습생이자 아들인 어린 다데오였죠.

0: 다 돼요.
1: 예, 아버지.
0: 답을 찾았느냐?
1: 그게...
0: 다 돼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납세자는 이 가정의 가장이고 가족은 총 6명에 노예 둘, 양 6마리,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응? 또 밀밭을 하나 가지고 있어. 자, 왜 세금 계산을 못하는 거야?
1: 그게... 아버지, 제가...
0: 아니, 다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1: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전 바본가 봐요.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문제는 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아들, 네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 마음이 딴 데가 있다고.
1: 아버지, 제가 꼭 세관이 되어야 하나요? 만약에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면...
0: 뭐야? 다른 일 뭐?
1: 모르겠어요.
0: 다 돼요. 세관이 되는 게 왜 싫은데?
1: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0: 그럼 다른 거 뭐가 되겠다는 거야? 우리가 세금 매기는 이 가난한 농부 같은 납세자가 되는 게 낫다는 거야?
1: 아버지, 왜 이 사람들을 납세자로만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0: 뭐? 너 그게 무슨 의미야?
1: 그러니까 제 말은...
0: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아,
1: 전 단지 그냥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0: 다른 사람?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구나. 내가 다대오 너한테 못해주는 게 하나라도 있어?
1: 아니요, 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
0: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엔 감사하는 게 아니야. 네가 힘든 걸 모르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감사한 줄 모르는 거야.
1: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치만...
0: 그치만... 그렇지만 뭐?
1: 그치만 모두들 우릴 싫어한다고요. 우릴 경멸하고 싫어한다고요.
0: 그 무식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전혀 신경 안 쓴다. 너도 이제 철이 들 때도 됐잖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나 걱정하고 있어서야 되겠어?

0: 죄송해요.
1: 우리가 사는 걸 봐 다대요. 내가 다른 사람들 생각 따위 신경 썼으면 우리 집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없었다. 이게 다 이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거야. 누가 뭐라 하든 열심히 일해서 한 푼 한 푼! 알아듣겠어?
0: 예, 아버지.
1: 그럼 이제 충분히 알아들은 줄 알고 넘어가 마. 항상 잊지 마. 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야. 알겠어?
0: 네, 알겠어요.
1: 자, 이제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납세자는 가정의 가장이고 가족은 총 6명에 노예 둘, 양 6마리. 아, 그리고
0: 당나귀 한 마리요.
1: 아, 그래, 맞아 맞아, 아주 좋아. 아, 그리고 또 밀밭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네. 하지만 모두들 우릴 싫어한다고요, 아버지. 진짜 다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누가 신경이나 쓴대? 지들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지. 먹고 살 국리할 것이지. 나처럼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다 가지게 된 거지. 돈 있지, 잘 먹지, 잘 입지. 아니, 지들은 뭘 가졌는데? 돈 안 된다고 불평이나 해대고 말이지. 에휴, 대체 누가 내 아들을 그렇게 반항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네.
2: 자네 누구랑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1: 백부장님. 아, 저기 뭘 물어보셨지?
2: 아, 신경 쓰지 말게. 자네 이번 주 할당량은 마쳤나?
1: 아, 백부장님. 요즘은 다들 너무 어려워서 돈이 궁합니다.
2: 세관들은 하나같이 똑같군.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모으는 건 항상 어렵다, 잘 안 된다 하면서.
1: 백부장님.
2: 근데 자네들은 항상 부족한 것 없이 살지 않나?
1: 저는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백부장님. 사람들한테 명목을 대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2: 아, 무슨 말 하려는지 안다. 세금 부과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도 협조를 잘 받아내야지. 자네와 동족이지 않나? 다 같은 유대인 말이야.
1: 예, 맞습니다, 백 부장님. 같은 유대민족이지요. 이 반항적이고 고집센 유대인들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죠. 이들은 돈을 숨기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협조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돈이 비는 것을 캐내어 제국을 위해 거둬들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일주일만 더 주시면 제가 백 부장님의 할당량을 채워드리겠습니다.
2: 좋다. 시간을 더 주지. 하지만 명심해라. 다음 주까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1: 채울 겁니다, 백 부장님.
2: 널 위해서 꼭 그러길 바란다. 네가 못할 때만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자꾸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고 자네 아들을 견습생을 두고 훈련시키고 있다지?
1: 제 아들이요? 예, 그렇기는 한데 전 그냥 혹시 어떻게 하시려는...
2: 걱정 마라. 견습생 두는 걸 못하게 하진 않아. 적어도 훈련 중엔 밖으로 나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테니까 자네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다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1: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2: 좋아, 일주일간 아주 바빠지겠군.
1: 내 아들을 겁주고 싶나 보지?

0: 그래 어디 두고 보자고.
1: 아 자네 삭겨.
2: 아 예 예 백부장님. 네.
1: 저 다리 옆에 있는 정육점부터 시작하면 좋을 걸세. 요즘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들었거든. 자네가 가도 세금 걷는 게 그리 힘들지는 않을 거야.
0: 야비한 로마 놈. 내가 키가 작다고 은근히 무시한단 말이야. 아니 어른이 키가 작다고 뭐 어린애가 되나? 백부장도 다른 로마 군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 키만 멀대 같아서는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저 인간밖에 없다고. 더러운 군인 주지. 그래도 내가 이 여리고에서 손 안에 드는 부잔데 자기가 1년을 모아도 못할 것을 난 일주일이면 모은다고.
3: 정육점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세.
0: 채, 내가 누가 돈이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채, 아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여리고 유대인들은 내가 진짜 자기들 돈 숨기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나? 나야말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자기들이 숨기면 로마 사람들 몰래 내 돈 숨기는 걸 도와줄 뿐이라는 걸 왜 몰라? 에? 한 세계를 숨기면 내가 두 세계를 숨기는 게 되고 죄는 다 자기들이 뒤집어 쓰는 것을. 나를 바보라고 놀렸다 이거지? 작다고 난쟁이라고 하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고.
4: 세관장 사케오에게는 아침부터 당황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더니 얼마 후 갈바 백부장과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으니까요. 사케오는 찝찝한 기분이었지만 세금 기록을 찾아 계획을 세워보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하고 아내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기대했던 사케오는 집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2: 다데오! 아, 다데오! 아이 참 이게 미리암! 이게 다 어디 간 거야?
4: 확실히 집엔 아무도 없었죠. 결국 사케오는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하인을 발견하여 아들은 그가 나간 후 바로 나갔고 아내는 시장에
0: 만 있어라. 이 정육점 주인에 관한 세금 기록이 어딨나. 어디. 갈바 백부장 말이 어느 정도는 맞을 텐데 정육점이 요즘 잘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갈바 백부장은 내가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모를 거라고. 가만 여기 있네 나의 손님 명단.
4: 사케오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먹는 여리고에 돈 있다는 사람들을 조사해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어 이 명단에 있는 부자들을 초대할 계획이었죠. 그 사람들은 사케오를 싫어하고 뒤에서 놀리는 사람들이겠지만 초대에는 분명 응할 것입니다. 파티에 오면 비싼 음식을 먹고 고급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케오 집에서 여는 파티는 항상 멋지고 화려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명만 추리면 되겠구만.
5: 뭐 하는 거야? 이 녀석들.
0: 무슨 소리야?
5: 너희들 다 저리 가!
0: 아이고 정육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구만. 다음에 다시 올까?
5: 거기 당신! 세관장! 이 문제 아들을 내 가게에서 끌고 가!
2: 지금 저 나한테 한 소리야?
5: 그래 당신! 신고하기 전

0: 어서 데려가.
1: 아니 저 라자르 무슨 일이야?
0: 저 안에 애들이 줄 풀린 개를 데리고 있어. 이 악당들을 좀 데리고 나가라고. 어? 저 개는 닥치는 대로 물어 뜯는다니까.
1: 아니, 아 라자르, 아 대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0: 가게 안을 좀 봐. 어? 그리고 저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애 보여?
1: 어?
0: 응? 당신을 많이 닮았어. 안 그래? 작고 똘망똘망한 눈에 동그란 머리에.
1: 다 돼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내 말이 뭔지 알겠지? 저 개가 여길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고.
1: 다 돼요. 당장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봐.
0: 그리고 저 난폭한 개도 여기서 데리고 나가. 어서. 이래. 내 가게 좀 봐.
1: 다대오, 너 말 좀 해봐.
2: 아버지, 제가
1: 다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 못된 애들은 누구고 왜 네가 쟤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있었던 거야?
2: 쟤들은 제 친구들인데요.
0: 잠깐만. 지금.
1: 잠깐 기다려, 라자레. 친구? 친구라고? 아는 애가 하나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사귄 애들이야?
2: 그게 아직 완전히 친구는 아니고요.
1: 잠깐만, 라자를 기다리라고. 다대요, 제대로 설명해봐.
2: 그게요, 딥나가 그러는데.
1: 누구라고?
2: 딥나요, 제들 중에 한 명이에요.
0: 이 멍청한 땅다리 세관장아, 내 말 좀 들어봐. 저 깡패 같은 것들이 내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거기도 훔쳐갔어. 누가 이걸 물어내야 할 거 아니야? 아님 감옥에 가든가.
1: 알았어, 알았다고 당연히 물어내야지. 잘 좀 알아보고 저 피해 보상은 받게 해줄게. 자 다대오, 아던 얘기 한번 해보자. 딥나가 누구냐?
2: 딥나가 대장인데.
0: 대체 언제? 내가 언제 보상받을 수 있냐 말이야.
1: 이봐, 내가 지금 아들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피해 보상은 받게 될 거라고. 자 약속할 테니까 이제 얘기 좀 하게.
0: 약속을 해? 당신 약속을 어떻게 믿어? 속이기를 반복듯이 하는 세관장 말을 지금 당장 달라고 내 돈, 아니면 로마군이 불러올 거야.
1: 아저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해야지. 괜히 로마 군인들 끼면은 네가 불리해줄 수도 있어. 자,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내가 해결하는 거 보고 있으면 나중에 손해본 거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0: 아니, 난 몰라. 지금 당장 내 돈 내놔.
1: 아, 좋아. 그럼 그렇게 해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문제 더 복잡하게 만들고. 분명히 당신이 원한 거야. 그럼 애들은 분명 힘들어지겠지. 하지만 당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뭐 받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말이야, 내가 맹세코 라자르 당신을 폭삭 망하게 만들어주겠어. 여리고의 세관장이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건 알지?
0: 당신이 이 조금만.
2: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1: 조용히 해, 아들. 내가 알아서 해. 자, 내가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혀주지. 그리고 당신이 버는 거 한 푼까지 내가 다 가져가 줄게.
2: 아버지,
0: 잠깐. 이 추잡한 인간 쓰레기도.
1: 너 미친이야.
2: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 놔줘. 달려요, 아버지. 도망쳐.
0: 돌아와. 이 닭다리 도둑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아버지, 돌아보지 마세요. 달려.
0: 돌아와.
1: 그만 멈춰. 다 돼요. 더는 못 달린다.

0: 방금 있었던 일인데 믿어지지가 않네.
1: 뭐가요?
0: 왜 날 죽이려 한 거지? 너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1: 맞아요. 왜? 뭐가 믿어지지 않아요?
0: 아니, 저 사람이 미쳤어. 아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왜 그냥 좀 놔두지 않고 그
1: 아저씨한테 겁을 주셨잖아요. 망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0: 그리고 뭐?
1: 아버지, 제 입으로 다시 말하게 하지 마세요.
0: 뭐냐고?
1: 아저씨가 아버지를 싫어하니까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1: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겠죠.
0: 다녀, 말 조심해. 난 네 아버지야.
1: 사실이에요, 아버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요.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에다가 도둑이라고.
0: 다대워.
1: 그리고 추잡한 사기꾼이라고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버지를 지하 감방에 가둬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하면 좋겠대요.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주 미워한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나도 미워해요.
0: 그렇구나. 너에겐 상관이 있구나.
1: 전 친구가 없어요, 아버지. 그 딥나라는 아이가 친구가 되주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그 가게에 들어가려고 저를 이용한 것 뿐이었어요. 정육점 주인을 놀리려고요. 죄송해요,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0: 정육점 주인 때문에 울지 마라, 다대요. 잊지 마.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맹세컨대 절대 쉽게 잊지 않을 거야.
1: 아버지, 그냥 잊어버리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0: 어디서 토를 달아? 아마 이 도시 전체가 날 싫어하겠지. 나도 그 사람들 다 싫다고. 하지만 두고 봐. 마지막엔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난 부자가 될 테니까. 이놈의 정육점 주인. 그래,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지. 복수도 할 수 있어.
2: 사케오는 다른 사람 돈을 뺏는 재능뿐 아니라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재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요. 결과적으로 사케오는 부자가 됐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케오는 탐욕의 노예였지만 자신의 그런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기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장하고 신앙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한 매일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항상 쉽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종종 예수님을 따르며 핍박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로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0: 주세요. 저를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박해를 받고 있을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욕심 많은 부자 삭개오. 출연 사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김연아,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정성으로 양육한 제자 공동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선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폴 벨로시의 Offering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자꾸 괜찮은 모습부터 꺼내려고 합니다. 정리된 마음, 괜찮아 보이는 상태,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드리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한부영의 나의 눈을 여소서. Here around the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Still, Abigail Ginsterblum의 Living Hope, 그리고 Ed Cash와 Charity Gale이 함께한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720번님께서 동행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4번님께서 위로할 이는 역시 주님뿐 늘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이 바쁘고 뭔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둘 곳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남정인의 항해, 준하와 나의 바람만 봐도 좋은 내 사람아, 그리고 472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부영의 동행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설득력이 강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 내 공을 주장하지 않으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에서 실천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잊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바로 변화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로 심상종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옹기장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 첫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까지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저는 뭐 열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뭐 뜨끔뜨끔한 것도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였죠.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있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점은 자꾸 얘기하고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번에서 10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꼭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나눴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여러 말이 아닌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한 주 그런 나눔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철인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침묵하는 힘을 가르쳐 주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일 때 안도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속도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침묵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장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명식의 승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박진화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소울의 주 나를 사랑하시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라물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민족이 76년 전 한국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니 그 이전에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산가족이 생기거나 또 납북이 되거나 억류가 되거나 하는 소식조차 알 수 없이 수십 년을 아픔으로 또 눈물로 지새우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가져온 너무나도 큰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0여 년 전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수백 수천만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픔은 계속됐죠. 납북된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돼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온 채 벌써 10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그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 보니 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3년 전에 억류 선교사 10년을 맞아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제작을 할 때만 해도 이분들이 곧 돌아오기를, 이분들의 소식이 곧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는 3년 전에 만들었던 잊혀져가는 이름들 특집 다큐멘터리, 오늘은 일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의 아들이 직접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가족의 절절한 이 바람과 간절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잊혀져가는 이름들 다큐멘터리 일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1: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뜨거운 중보기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름이 어느 누구에게보다 더 특별한 이름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2013년 북한 당국에 잡혀 들어가신 뒤로 11년째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1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0: 명절을 맞아 저와 어머니, 동생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 너무 마음이 아파질까봐 아버지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못해왔습니다.
1: 잘 얘기 안 하시겠어요?

0: 목사님과 있었던
1: 그냥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들들아 기도 좀 더 많이 해야지 잘하고 있나
0: 이렇게 명절만 네. 되면 좀 더 그래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이 딱 모이면 혹시 뭐 가고 싶은 곳이나 뭐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드님들 있으세요?
2: 아버지도 같이요?
0: 네네
1: 같이 포항에 가고 싶다 그지? 돌아오면
2: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식사라도
3: 저는 이 질문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식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벌써 10년 전에 아득한 그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동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4: 아빠가 들어간 날이 10월
1: 7일
4: 그 전에 한국에 나왔었어요. 저희 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뭐 잡힌 것 같다 약간 그 얘기를 했었고 아빠가 잡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고문을 아마 받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차 될 때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크게 나왔죠. 뉴스로.
5: 저는 함께 기적도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6: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돼 있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반국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
1: 아유, 막 가슴이 방망이질 쳤죠. 막 둥둥둥. 그 눈으로 참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빠 다리를 쫄뚝거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팠죠. TV 가끔 뉴스 보다가 자막 지나가면 막 우리 남편 이름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막 그 뚫어지게 보면서 어우 저게 우리 남편 이름이 떠야 될 텐데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낸 거죠.
0: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 분들이 석방되는 모습 볼 때 어떠셨어요?
2: 너무 부럽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얼른 풀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4: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때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3: 김정욱 선교사님 제 아버지에 대한 저희 가족의 기억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강인한 면모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1: 엄청 강직해요. 제가 불도저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자기 목숨 1도 안 돌아보고 오직 그 사명 한 길 오직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주의 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서울에 가서 기도로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걸음걸음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겁이 많은데 너는 걱정 말고 네 남편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딱 확신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간 거예요.
3: 중국 단동에 도착한 뒤 아버지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국수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중국에서 만나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1: 전혀 모르는 한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국수공장을 차리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의 친척 방문차 중국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친척도 받아주는 친척은 없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그들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도와줘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소식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0: 도와준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최대한 많이 많이 물류를 딸려 보내지요. 첫째는 그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라고 그 국수를 한차 실어 보내고 싶어서 그 국수 공장을 어렵게 어렵게. 우리 남편이 특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강하게 훈련도 오랜 세월 6년을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 북한 사람들도 강하게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성도들이 노트에 다 쓰도록,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을 때 되면 얼음물을 캐고 침례를 다 시키고 새벽기도를 산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1: 중국에는 탈북민들을 도우며 실명을 숨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실명을 드러내어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담대한 사역 방향에 주변 분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역을 후원해 주신 주동식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동을 직접 갔어요. 그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너무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이거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용기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불안했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국내외 100여 명 되는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분이 그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아버지는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해 있던 때였습니다. 중국에 계시던 어머니는 급하게 아버지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0: 저는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고 이제 막 걱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들고, 모든 걸 내려놔두고 중요한 것만 들고, 일단 남편은 저쪽에 있고 저는 또 이쪽 성도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남편 대신 다 해야 되니까 조금.

0: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 코가 둥둥둥 자라나요. 지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많은 목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복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2: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선교사님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이제 저는 믿음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소망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예, 항상 기도의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동일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김정은 선교사를 비롯한 그 억류된 모든 선교사님에게

0: 날 같은 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소망하는 거죠.
1: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정의연대의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2: 현재 약 10여 년 전 2013년도 10월 북한으로 유인되어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그리고 2014년도에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고요. 또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이었던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사 확인도 필요하고 또 송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적이고 인도적으로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송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한국 교회의 통일 선교의 첫 과제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이 바로 북한과의 평화적, 인도적 이런 교류가 될 수 있는 모멘텀,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김국기 선교사님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게 중국 단동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시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고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는 여비와 생필품이나 여러 물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3: 그 사람들은 나올 때 돈을 빌려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요. 들어갈 때 갚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해줘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나오면은 헌옷들을 다 교회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민가방 몇 개씩 들고 와요. 다시 옷을 나눠줘.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은. 갖고 가서 장마당에 팔면 돈이 되니까. 돈보다도 한국 옷을 좋아해. 그게 돈이라. 주로 옷을 주고 우리 목사님은 두건 만든 기계, 또 농기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사진관 한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내고 목사님 사진 그 찍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인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진관에서 먹고 살으라고.
1: 사모님은 직접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다 보니 그들의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며 단동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3: 겨울에 내복도 못 입고 나와요.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리고 음식을 줘도 고기를 먹을 줄 몰라. 한 번은 닭도루탕을 해줬는데 내가 먹을 줄 몰라. 근데 왜 안 먹냐 했더니 안 먹어봤대. 이게 안 먹어본 곳은 섣불리 손을 못 대, 그 사람들은. 이게 한국 음식하고 안 맞는 거야. 김치찌개도 해 먹을지도 몰라. 내가 한 번은 초소를 갔는데 신김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먹고 한쪽에 놔뒀더라고. 뭐 버리다시피 내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우 저 신김치 찌개 먹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날 딱 치더니 저 사람은 해먹을 줄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오로지 국수.
1: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을 들여다본 사모님의 마음에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3: 기도하는 것은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냥 저 땅이 너무 불쌍하잖아.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라도 단 거라도 하다 사탕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지만 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항상 처소를 차려냈다가 2주 동안은 유선으로 TV가 나와요. 한국 방송이. 그러면 그걸 2주 동안 계속 듣게 만들어. 그럼 한국 그거를 보면은 자기가 듣던 한국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연습 꼭 나오지. 서울 시내 다 한번 나눠오지. 그게 효과가 100%인 거예요. 2주 동안 매번라도 먹을 거 사다 주면 먹고 편하게 TV 보고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보면은 자동차 많지. 먹을 거 나오지. 먹방 나오지. 그러니 그거 보면 이렇게 한국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놀라는 거지. 가족들 밥 먹는 거 있잖아. 누구는 잘 먹고 막 먹는 모습 연속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보면 놀래지. 너무 맛있게

0: 잘 먹고 푹신하니까 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하신 게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한 거야. 한국을 알아야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공산주의에서. 그래야지 깨어지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1: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 뒤에서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던 사모님. 감사하다는 고백에는 사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납니다.
0: 북한 분을 만날 수 있던 게 감사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실상은 목사님이 다 이제 앞면에 나서서 하는데 나는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면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한 가지 해서 그분들을 대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계란 후라이만 해도 맛있게 먹고 가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저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음식으로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였었어요.
1: 김국기 선교사님의 북한 억류 소식은 2015년 3월에 전해졌습니다. 2014년 10월에 억류된 뒤 5개월 뒤에 북한 당국이 기자회견이라며 마련한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그렇지, 놀랬죠. 그때 나 쓰러질 뻔했는데 뒤로 머리가 넘어지더라고. 충격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그냥 너무 기도하고 견딘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하고.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신앙의 연륜이라 그럴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견뎌지더라고.
1: 사모님의 그 마음, 저희 가족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억류자 가족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김국기 선교사님을 향한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감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떠오르는 게 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구나. 그분 놓고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쓰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게 없어. 손재주가 좋아요. 농사도 지을 줄 알고 고치기도 잘하고 인테리어 출신이라서 실내 인테리어가지고 집도 골조 같은 거 다 같이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유용할 거예요. 그냥 재수가 아니라 같이 사는 식구처럼 살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1: 누군가에게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겠지만 사모님은 그 길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0: 그냥 전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모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내게 준 거는 중보기도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라도 잘해야지 싶어갖고 길 쓰고 이제 찬양으로 중보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나한테 주는 재능의 말 좀 이게 달란트지. 제일 감사해요, 진짜. 진짜 묵묵히 남을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달란트지. 이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요?
2: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1: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선교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다시 가게 되더라도 또 걸어갈 길.

0: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죠. 저는 우리 남편 돌아와서 중국 가자면 또 갈 거예요.
1: 아, 그럼 가야지. 북한 사역은 할 수가 있지. 나도 북한은 가고 싶은데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되면은 북한 사역하게 해달라고.

0: 북한에 억류된 뒤로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식이 내일이라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살아있던 소식만 들어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만 됐으면 우선 제일 바람이 그거지.
0: 저희 아버지 김정욱 선교사님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님을 비롯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억류자 가족분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여기저기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모르지만 우리 김정욱 선교사를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항상 감사하고 또 저도 기도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체계 마련과 제재 완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에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인도양 심층의 해양 변화가 중국 양쯔강 홍수와 한국 연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위를 올해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철책과 지뢰 지대를 확대하며 비무장지대 무장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4자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원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해외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측은 향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과 해상 봉쇄 해제, 이란산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금 해제 등이 최종 협상에 앞서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협상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재봉쇄 위협에도 지난 주말 수백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선박이 위치 신호를 끄거나 운항을 늦추는 등 긴장 여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한 620억 달러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9배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41%를 넘어서며 한국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AI 서버용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커 무역 수지는 약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수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인도양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해양 파동이 중국 양쯔강 유역의 집중 호우와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960년 이후 축적된 해양과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양 심층에서 발생하는 로스비 파동이 동아시아 강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도양 수온 상승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중국 내륙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결국 양쯔강 유역의 홍수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로스비 파동의 이동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지면서 홍수 발생 주기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쯔강에서 유입된 대량의 담수는 서해와 제주 해역으로 확산해 저염수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전복과 소라 등 해양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안 생태계 변화와 양식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촉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미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RM은 앞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위촉식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RM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문화유산의 세계적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관장은 RM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인과 나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RM 역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관람객과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팬층을 보유한 RM의 참여가 한국 문화유산 홍보와 박물관의 국제적 인지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 국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FATF는 북한과 이란을 대응조치 대상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국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FATF는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체계에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한 신종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고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기준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망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법 금융활동과 사이버 범죄를 통한 외화 확보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바로 인근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 철책이 MDL에서 8, 90m 떨어진 곳까지 설치됐으며 지뢰 지대 조성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수미터 앞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최전방 지역에 철책과 전술도로를 구축해왔으며 현재 군사분계선 전체 구간 가운데 상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약 1,000명 수준이던 투입 인원이 올해는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비무장지대를 무장화하고 있으며 경계병력과 시설을 전진 배치할 경우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술도로가 완성되면 북한군이 차량을 이용해 최전방 철책 인근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북한의 KN-23과 KN-24 미사일의 착탄 오차 범위가 2024년 최소 1km 수준에서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N-23과 KN-24는 북한이 각각 화성 11가와 화성 11나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초기에는 오차 범위가 1에서 3km에 달하고 공중 폭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도 체계 성능 개선으로 명중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쟁 지원을 통해 실전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면서 향후 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민정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북한 AI 역량평가와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핵 개발을 강행했던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음성인식과 안면인식, 억양식별 등 감시식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AI를 산업발전 수단으로 홍보하면서도 주민 통제와 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AI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한 논문 수나 기술 규모만으로 역량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연구진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나 퀄컴의 반도체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 센터장은 제3국 환적이나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조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AI 기술을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의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미 안보에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함흥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북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미터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은 산길이든 낯선 골목이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지도에서는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넘어질 때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넘어질 때나 갈 길을 모를 때 언제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길로 지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계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의와 성실입니다. 여호와여, 내 죄가 많으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친교를 누리니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약을 알리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함은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기를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이 새벽 시간 매일매일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노스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문을 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오늘의 은혜의 시간들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청명한 여자였지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영안이 더 있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영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진 부자는 잘 알고 빽 가진 사람도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세대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0: 생명 구별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청명한 여자. 세 번째로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여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라.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선지자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내가 다녀올게. 아들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 외아들이 죽었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무릎을 치면서 울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하고 초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도 의논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가멜산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의지, 그 여인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멜산에 선지자 만나러 갑니다. 참 인내력도 가지고 있던 여자지요. 열왕기하 4장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인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안 떠난다. 야곱의 인내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있었던 중 한복음 전달 접어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 해본 적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의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1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추방되는 아버지를 따라 함경북도 온

한성군 상화라는 곳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처녀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50년 기간에 겪었던 가지가지의 피눈물 나는 삶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와서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밥술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삶 속에 남편은 저에게 있어 마음의 기둥이었고 의지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해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역병원 원장 선생님은 의뢰서를 떼주시면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명서를 떼고 도립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차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역전에 주둔시켜 수시로 차 시간을 알아봤지만 역 안내에서는 기차가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7일 만에야 기차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삽시간에 플랫폼은 인산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청년들이 철길에 있는 자갈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기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고 보니 기차 안 역시 발을 옮겨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승무 안전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화장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화장실에서 쫓아내고 한쪽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설 명절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얼어붙은 대변으로 작은 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변으로 얼음판을 이루고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자리가 협소하여 엉덩이에 놓는 근육 주사는 놓지 못하고 어깨를 비집고 모르핀을 주사하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같은 그 거리를 이틀 반이나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도립병원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병원들마다 정전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의사 선생님이 사회동원을 나갔다 해서 초음파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간 것이 철도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꼭 초음파를 해달라고 애걸하고 제일 비싼 담배를 뇌물로 주고 초음파를 했는데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래하여 간경변 치료를 하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암을 간경변으로 오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어서 병원에 들어오는 전기가 전압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려오는 수많은 차들을 볼 때에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고 병원의 의료 설비가 온전히 감추어지지 못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을 북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부터 저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에게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일하여 손톱이 자랄 새가 없었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술을 뽑고 두부를 만들고 가축들을 키우고 땔나무를 해오고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옥수수 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

0: 펴지자 도둑들이 휘파람을 불며 안심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축들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으면 밭의 곡식을 훔쳐가고 밭을 지키고 있으면 집의 것들을 훔쳐갔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첫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수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귀와 자국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한 번씩 함께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사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수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다 쫓겨날 것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살아간다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만큼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대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고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0: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함을 권세로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을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기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술을 헤아려서 오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는 수마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흑의 원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네.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히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굽이굽이 이기차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 상처, 외로움, 슬픔, 비난과 공격,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0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9도, 신의주와 서울, 포항, 대전,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17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6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신의주와 광주가 29도, 개성과 대전이 28도, 평양과 춘천, 여수가 27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목포, 부산이 26도, 해산과 포항, 제주가 25도, 함흥 24도, 강릉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9주일 십자가 부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 음반 가운데 찬송에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남과 북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함께한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주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올려드린 기도와도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의 보혈은 끝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며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고난을 늘 겪지만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주시며 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통합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유중앙교회 김용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서도 한 날을 시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한 위기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날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이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내 삶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고난과 수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용서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0: 돼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은혜의 하루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기도가 공중에서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간절함이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서운 영적 장애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 즉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르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며 나도 여호수아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 삶의 태양을 멈추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결과에만 주목하면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진짜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태양이 멈추는 100% 응답받는 기도의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위대한 진정한 용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막힌 기도의 문이 뚫리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새벽 설교와 같이 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거짓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기브온을 멸시하지 못하고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브온은 자신들을 철저하게 속인 괘씸한 사기꾼들이요,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뼈아픈 실책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다섯 왕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다급해진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참 기가 막힌 요청입니다. 자신들을 속여 겨우 목숨을 건진 자들이 이제는 위험에 처하니까 속히 와서 목숨 걸고 대신 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 됐다. 우리 손 안 대고 골칫거리를 청소하게 되었구나 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러 나갑니다. 자신들을 속였던 그 기브온을 위해 피 흘리며 대신 싸우러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원수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원수의 위기 앞에서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를 살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은 7절에 나오는 단 하나의 지명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할례를 행했던 영적 재생의 자리요 은혜의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의 공급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머물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브온이 사기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자가 아닌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기브온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용서의 바탕은 내 인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은혜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통로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흘러넘칠 때 비로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영적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길갈의 은혜를 회복하여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영적 거인들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에서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의 은혜를 가지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 올라가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싸워주셔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담대한 기도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됩니다. 본문 12절인데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우주 만물의 법칙을 거스리는 대담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의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이토록 엄청난 기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속였던 원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새 고군분투하는 그 순전한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까지도 가슴에 품고 드리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0: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려면 내가 먼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길갈의 은혜를 감격하여 이웃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멈추어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전히 미움과 원망, 용서하지 못한 앙금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가 먼저 선행될 때 비로소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용서와 사랑의 심장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며 하늘 문을 열어 태양을 멈추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용서,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통합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첫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해요. 계속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분노합니다. 부하 중에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이런 역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욕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을 예전보다 빨리 발견합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저주를 그만큼 당연하게 여긴 거지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듣고 가는 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다윗은 이 저주를 통해 자신이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무작정 막지 않고 설득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하지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는데 원수인 베냐민 사람은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시므이의 저주쯤은 작은 시련으로 여기며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예요. 이렇게 다윗은 혼자 의인이 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지금의 아픔을 꺼내 무리를 설득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해요. 가장 원통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건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죄만 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과 환경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내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와 아픔을 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둘째, 끝까지 인내하며 살핍니다. 인내하겠다고 했다 해서 저주가 그치는 건 아니에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고 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

아들이라고 하지요. 단순히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해석된 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따르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시므이가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다윗 일행이 흔들리지 않고 가니 그 돌이 이제 더는 위협이 되지 못해요. 영적 지도자가 자기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어놓으니 시므이의 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시므이가 해석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 비탈을 내려가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과 분노에 털 깎는 양같이 잠잠히 가는 다윗이고 그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가니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고 해요. 아무 일이 없어도 지칠 텐데 저주를 인내하며 돌을 피해 걸으니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피곤한 영혼이 말씀에 갈급한 법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은 오히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기에 쉴 곳을 주시며 훈련하시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13절과 다르게 피곤한 이들을 다윗과 추종자들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 피곤함만이 아니라 백성의 피곤함을 채울하기에 한 곳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 백성된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쉴 곳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났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피곤할수록 주님을 찾습니까? 자신을 버린 친가 식구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공동체의 권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는 오해 속에 친가에서 버려져 큰할머니 댁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믿었던 군대 동기에게 사기를 당해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친척들이 제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근저당을 잡았지요. 충격과 배신감에 1년 넘게 은둔하는 동안 빚은 2억까지 불어났어요. 죽지 못해 살던 저를 한 선배가 교회로 인도했어요. 갈 곳이 없어 공동체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제 빚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양육도 받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자 자의로 빚을 내며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지요. 작년 수련회 때 스태프로 섬기던 중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절박함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고난이 환경 탓이 아니라 회피와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회개의 적용으로 저는 빚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친가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고 친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저의 어머니와 키워주신 큰할머니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저는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아 40년 전에 버려놓고 이제 와뭘 원하느냐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잠잠히 받아들여요. 제가 이 사건을 교회 소그룹에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자 하나님은 친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버려진 인생이었던 저를 양육하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고난이 약재료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처럼 회피와 욕심 속에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분노해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고맙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를 꺼냈을 때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감당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실 줄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므이처럼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져

0: 지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저희입니다. 아비새처럼 분연히 일어나 복수하려고 칼을 드는 게 익숙한 저희예요. 그러나 억울하고 힘든 그 사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해석된 저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 영혼을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코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심리치료 가운데 감사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그리고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요법이지요.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계속 감사를 하면 행복을 되찾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을 하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감사는 벌어진 둘 사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감사는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오늘도 감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탈리아 밀라노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 오늘의

뉴스 제목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회장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평생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를 주제로 평생 연구한 셀리그만 박사는 다섯 가지 조건을 찾아냈고 이 조건들에 행복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셀리그만 박사가 말한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둘째, 성취감.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 넷째, 참여의식. 다섯째, 의미 있는 삶. 셀리그만 박사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번, 5번의 비타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그 일에 적극 매진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오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뿐이라는 사실을 서둘러 깨달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믿으며 그 때를 향해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테너 유성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은 전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물리적인 그런 전쟁, 그 이외에도 전쟁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문화전쟁,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경제전쟁, 기술전쟁, 과학전쟁, 교회 내에서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마귀와의 싸움 또는 우리가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전쟁, 역사 속에 있는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그 이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비극성, 전쟁의 참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아주 정말 큰 상처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표현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상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미국 의회 조사국 CRS에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배단 쭉 가운데서 가장 전쟁 비용이 많았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약 4조 정도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6,120조. 우리나라 금년도 1년 예산이 700조예요. 약 6,120조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 9년 정도의 전체 예산이 2차 세계대전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용이 들어간 게 베트남 전쟁인데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 동안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1129조 1400억. 세 번째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비용이 약 521조 1730억.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51년부터 시작해서 1953년까지 3년 정도 있었던 전쟁이죠. 네 번째 비용이 1차 세계대전 약 511조. 다섯 번째 전쟁 비용이 이라크 전쟁 약 488조. 지금 현재 이제 막 휴전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휴전 상태는 아닐지라도 계속 두 달 안에 논의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 소위 중동 전쟁의 지금까지의 비용 약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마 한 10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전쟁 복구비 비용을 모두 합한다면 적어도 한 400조 이상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성, 전쟁의 비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 평화를 깨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 쓰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가나안 땅에 이방민족을 그대로 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는가? 왜 남겨두셨어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전쟁을. 그럼 전쟁 말하는데 단순한 싸움의 전쟁, 물리적인 전쟁, 이 전쟁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수없이 살펴보았던 사사기 2장 8절 이하의 10절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 함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한 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장 8절 이하 여호수아가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9절 10절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지금 이게 2장 10절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바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세대인가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전 세대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닌 another generation이에요. 다른 영어에는 different generation이라도 또 다른 영어에는 separate generation, 또 다른 영어에는 incorrect generation, 또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wrong generation, 잘못된 세대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unrighteous generation, righteousness, 의로움, unrighteousness, 의롭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성경은 가르쳐서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분리된 세대라고, 틀린 세대라고, 올바르지 못한 세대라고, 그런 세대라고, 의롭지 못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갓 족속, 그 족속들을 그곳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현실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금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이고 바로 곧 다가올 6.25가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에 태어났던 소위 말하는 전쟁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미 76살이 되었습니다. 노령기에 접어들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죠? 76살, 77살, 78살은 잘 몰라요. 전쟁 때 갓난아이였으니까. 근데 지금 한 85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전쟁을 알고 있는 거죠.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 마음에 남아있는 흉터, 그것을 늘 어루만지면서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참 쓰라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통일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오히려 휴전선을 국경으로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헌법을 개정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채, 대한민국이 세워진 채 불과 2년도 채 못되어 어수선한 사정에 북한의 김일성,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거후 남한 정부는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였고 대전과 대구를 내어주고 결국은 부산 낙동강 하류에 일부만 남겨둔 채 모든 나라가 거의 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길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피난민들이

매우 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나왔던 신앙의 사람,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고 온 성도들은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방을 던지고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서서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3년도 한국의 전도집회였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놀랍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맥가더 장군을 서울로 한국으로 보내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유엔 열렸습니다. 유엔이 열려서 처음 연합군을 형성하고 처음 전쟁에 파송한 전쟁이 6.25예요. 그게 얽혀있는 이야기는 전에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또다시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상황을 전쟁 일기로 남겼는데, 소위 말하는 전쟁 일기,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난중 일기 가운데서 이 한국전쟁 3년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사한 사람이 54,24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명이 넘습니다. 도합 17만 2천 명이 넘는 많은 숫자 미군들이 희생을, 전체 전쟁의 희생자 가운데 약 90%가 미군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들, 그리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을 포함해서 고위직 자녀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젠가 나눈 대로 미국의 제일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중앙도서관 벽면에 가면 하버드대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대조이지만 한국의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의 군 복무를 피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조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여운을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 6.25 전쟁, 세계사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든 전쟁 세 번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한다는 교훈을 되새길 때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경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세계적인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한편 아쉬운 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막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문건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소위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의 비문입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워진 이 비석은, 이 기념비는 한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찾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 7월 27일, 7월 27일은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한 그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날 기념비를 세웠고, 이 기념비 구역은 매우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비가 올 때 군인들이 입는 판초 우위를 걸친 미국의 육해 공군 해병대의 각 군의 모습을 담았고, 이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피로감과 긴장감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이 19개의 동상 옆에는 검은 화강암 벽에 비치면 총 이 19명이 벽에도 이렇게 비춰져서 38명이 되는데, 그 38명이 바로 대한민국의 38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검은 대리석 벽에 참전했던 군인들, 의사, 간호사, 지원병 등 얼굴 2,500여 개가 레이저로 미세하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이 진한 원형 형태의 기역 못에 바로 세워져 있는 이 벽에 은색으로 그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와 문구가 인류에게 전하는 역사적인 메시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잊혀진 전쟁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큰 비극이었죠. 그거 끝나고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었던 베트남 전쟁. 그래서 2차 전쟁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한국 전쟁은 다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다시금, 아, 맞아. 한국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 미군들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많이 희생당했어.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기념비 및 바닥에 새겨진 영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y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했던 그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의 부름받아 너 거기 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와서 희생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Freedom is not free. 이 기념비 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 구절. 평화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드림, 그들의 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문이 남기고 있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혈맹의 상징. 사실 잘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은 중공과 혈맹이에요. 중공군들이 북한을 위해서 싸우러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미국은 남한과 혈맹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가까이 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었던 전쟁에 희생된 그들,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자기들을 싸우다 죽었으니까 그들을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죠. 그렇죠? 아니, 이 말의 뜻도 이해를 못해서 동의도 못해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2022년 한국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과 미군 전사자 3만 6천 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추모 예배가 추가로 그곳 미국 워싱턴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극동 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모금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모금액을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보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피를 흘리며 지켜낸 자유와 무게를 더욱 묵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 글.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 우리 선조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6.25 전쟁 76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그 고마운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전쟁 없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 정말 K만 들어가면 뭐든지 통하는 K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의 강남이 아주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응원하는, 한국전에 응원하는 사람들, 또그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강남 스타일 춤, 그런 걸막 춰요. 그리고 K 붙인 K 컬처, K 들어가면 K팝, K 뷰티, K만 들어가면 안 통하는 데가 없을 만큼 한국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로 파급하고 있는 온 세상

0: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K문화의 이런 모든 영향력,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성경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그냥 역사 속에 흘러간 하나의 전쟁으로, 참 놀랍게도 언젠가도 한번 발표를 드렸지만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랬더니 무슨 뭐 일본하고 전쟁이라고 아는 사람, 경상도 전라도 싸움이라고 아는 사람, 그게 뭐죠?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된 것은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뭘 안 가르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학교 교육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원을 보내는지 몰라요. 피아노 갔다 왔냐, 태권도 가라, 태권도 갔다 왔냐, 암산, 속셈 학원, 암산 학원 가라, 뭐 수없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할 텐데 우리도 똑같이 너 그렇게 해갖고 무슨 이런 대학 갈 수 있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돈 많이 벌 수 있냐, 높은 자리 갈 수 있냐. 여러분, 꼭 높은 자리 아니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정없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오늘 본문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두었다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것은. 근데 그들, 오늘 6절,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6절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지. 사사기 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의 결론은죠,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애굽 땅에 섬기든지 광야를 지나는 때 섬기든 그런 이방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 이방족 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인 성향, 성차별의 이런 문제, 그 이외에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안의 문제들에서 성경적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이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9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큰나무교회 김홍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주옵소서. 상처받고 불안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다시 흐르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대지진의 소식들. 온 세상을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죠. 베네수엘라 북부의 규모 7.2,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지진으로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라과이라, 마라카이, 산펠리페, 발렌시아 등 주요 도시에서 건물과 주택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는 최소 164명이 숨지고 900여 명이 다쳤다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지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건물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지진이 나는 순간 진앙지에 내가 가까이 있는 지역,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피해 규모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삶에서 우리가 세우는 이 치열한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뜻밖의 모습들은 어제 치러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장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겠죠. 32강 진출을 자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니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진의 현장처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축구의 경기처럼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경기와 신앙의 경주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리는 인생 경기장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 실패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하나의 완벽한 카드로 죄와 사망을 누르시고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과 함께하게 있는 이 하루 세상의 소음이나 원망 섞인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이란 이 하루의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승리의 각본을 짜놓으신 하나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 승리의 각본은 어떤 각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귀하디 귀한 보석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염려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매 순간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 인생이란 경기에서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며 불안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오늘 아침,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대요. 9806님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이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우리 6.25 특집으로 함께 했잖아요.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했는데 포화 속으로 귀한 영상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금요일 인간 수업,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도박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또 자녀들, 우리 엄마들의 처방전 그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혜로운 찬송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셨죠? 김소영 씨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와 함께하는 인간 수업 같이 하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네. 여러 유혹된 상황들 속에서 그렇죠. 도박하는 친구들, 네. 뭐 주식하는 친구들, 나도 이해해야 되나, 뭐 얘기할 정도로 네. 이미 이 시대가
1: 맞아요.
0: 참 여러모로 이런 우리의 또 눈과 귀를 휩쓸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박사님. 네. 어쨌든 지금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네. 우리 자녀들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1: 맞죠.
0: 요즘에 네. 어른들만 관심 갖는 게 네. 아니고요. 자녀들이 더 이미 유튜브도 더
1: 네,
0: 보고
1: 네,
0: 더 공부하면서 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1: 요새는 아이들의 스승이 유튜브잖아요.
0: 예.
1: 우리 인간 옛날 같으면 사람이 스승이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먼저 심리적 존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배움의 지식의 스승이 예.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다 빼고 이제 아이들의 스승은 즉 배움이라고 하는 인격인 건 다 빼고 유튜브예요. 그래서 요리 어디서 배워요?
0: 유튜브.
1: 예, 네, 그죠? 애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뭘 켜요?
0: 그 유튜브. 예. 네,
1: 그 전에 우리 누굴 찾아갔어요? 책을 보거나
0: 책을 보고.
1: 간접적 접근이나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0: 스승을 찾아갔죠.
1: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 다 여기서 배우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쭉 중독 얘기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예.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부부가 대화할 때 영화 보듯이 대화하는 부부치고 중독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나 혹은 공부할 때 영화 보듯이 공부하고 부모와 대화하는 애들이 뭐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애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건 이미 중독에 빠진 애들도 있지만 그 빠진 아이보다는 그 전 단계 아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먼저 해보자는 얘기.
0: 예.
1: 중독이 돼버리면 그런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이 듣는

0: 99%의 아이들은 예방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은 또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용돈을 관리를 하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거 괜찮다 싶으면 하나 사야 되는데 여러 개를 사요. 이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전두엽이 약한 사람들은 봄은 사요. 쇼핑 중독.
1: 예.
0: 쇼핑 중독이에요. 이거 다 중독이에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은 동물에는 없는 유일하게 사람만 있는 건데 그렇게 전두엽이 중독처럼 망가지면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일상형 사이코패스. 그럼 사이코패스가 무슨 뜻이에요?
1: 사이코패스.
0: 양심 없다는 거잖아요. 양심 없는. 그러면 어떤 게 사이코패스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볼게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사이코패스는 뭐냐? 양심 없다? 이게 뭘까요? 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욕하고 함부로 하는 애.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말 안 듣고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일상형 사이코패스. 우리는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1: 그냥
0: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부모한테 딱딱 대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개념 철저히 시켜야 되는 거고요. 예. 인성, 부모의 관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전두엽이 망가지면 얘는 생각하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모든 동물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통해서 그렇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1: 박사님 그러면 지금도요. 이 경제에 대한 교육을
0: 네.
1: 우리 각자 부모님의 철학이 있고 그 네. 철학을 자녀에게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0: 네.
1: 어떤 분은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주식은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필요해.
0: 네.
1: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네. 계실 거고요.
0: 네.
1: 또 어떤 분은 일하지 않고
0: 네.
1: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네. 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일하려는 네. 마음,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다양한 경제에 네. 대한 철학이 있는데 박사님은 좀 자녀들에게 이 경제교육을 어떻게 좀
0: 저는
1: 접근하고
0: 싶어요? 저는 다 맞다고 보는데요. 단, 저는 철저하게 제가 지키는 건 뭐냐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마다 못하다. 전 이것만 늘 염두에 둡니다. 지나치게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지나치게 아이들이 적당한 선을 넘어서 쉽게 돈을 버는 이런 기회가 이때도 저는 안 줄 거예요. 지나치게 벌거나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키운 애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좀 부족하게 큰 애들은 그걸 어떻게 제가 늘 부족했으니까 난 그래도 괜찮아 만족해. 뭐 언제 내 위치가 여긴데 뭐 이러는데 늘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풍족하게 키우고 있느냐 조금은 부족한 듯 키우고 있느냐
1: 예.
0: 이게 우선 기본이 돼야 돼요. 이 기본 안에 약간은 풍족한 것보다는 부족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요즘 또 조부모가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솔직히 이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 만났냐면 승마 뭐 이런 애들 승마 학교로
1: 예.
0: 뭐 이런데 그건 뭐 말 한마디에 몇 수천 뭐 수억 이리 가더라고요.
1: 예.
0: 그 중에 80%는 조부모 찬스래요. 그러니까 이 내 새끼보다 손주는 10배, 100배 더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해주다 보면 안 한 것만 못 한 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네요.
0: 그렇죠. 내가 이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뻐서 내 걸 다 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다 해주면 차라리 내가 하나도 없어서 못 준 것만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첫째 어떻게 버느냐를 가르쳐야 돼요.
1: 어떻게 버느냐.
0: 어떻게 버느냐에서 한 방에 버냐. 이 한 방을 버는 걸 가르치거나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고.
1: 야, 지금 계속 온 세상은 한 방에 벌어진다고.
0: 한 방에 말이야. 지금 주식 한 방에 벌어서. 야 이런 게 되면 그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한 방에 버는 것만 가르치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느냐. 너 용돈 필요해? 이거 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도 벌어. 이게 아이들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뭔가를 일을 시키고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느냐. 두 번째는 벌었어요.
1: 예.
0: 뭘 어떻게 쓸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얘기했나요? 그 용돈 받으면 부모를 위해서 10의 1조로 써라.
1: 맞아요. 그때.
0: 그렇죠?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걸 갖고 그다음에 뭘 살 거야. 이걸 꼭 필요한 건가? 이걸 정말 내가 사야 되나? 하나를 사도 되는데 두 개를 사는 건가? 이 사는 거에 대한 계획.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가 50이면 어떻게 쓰는가도 50이에요.

0: 예.
1: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0: 어떻게 나눌 것인가.
1: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묶여야 돼요. 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벌면 지난번 제가 아주 무조건 얘기했죠. 돈을 벌면 10의 1조는 감사로 써라. 내가 부모를 쓰든 누구를 쓰든 그 10의 1조는 쓰는 훈련을 시켜라.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래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무조건 10의 1조 정도는 나누는 훈련을 시켜라. 예. 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쓸 건가는 아이가 선택권을 줘야죠. 아이가 선택권을 주면서 부모가 보면 아 우리 애가 약간 과하구나. 통제가 안 되고 하나 사도 되는 걸 막 이만큼 막 살려고 하는구나. 욕심이 너무 과하구나. 그런 걸 보고 통제를 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어떻게 벌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한 방이라는 거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먼저 가르친다. 한 방에 벌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뭐 했을 때 얼마씩 꼭 벌게 하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철저하게 미리 사고 나서 뭐 샀어가 아니라 뭘 살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저축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아이하고 대화를 한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자기가 버는 용돈 중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면 얘는 뭐 중독이나 친구들 관대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0: 예.
1: 친구 관계 좋지 않은 애들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도파민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이제 깊이 빠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의 경제 교육은 결국 돈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미리 가르쳐놓은 아이들은 아마 그런 똑같은 위기가 와도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거죠.
0: 오늘 박사님 그래도 또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1: 네, 네.
0: 우리 자녀들한테
1: 네.
0: 이 노동 네. 그리고 일 뭔가 지금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이유가요.
1: 네.
0: 나 좋은 사람 될 거야. 나 뭐 이렇게 아니면 돈 많이 벌 거야.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달려가잖아요.
1: 네.
0: 이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는데
1: 네.
0: 이 노동의 가치,
1: 네.
0: 이 어떤 일, 노동 이 네. 가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저도 뭐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이도 이야기해야 될 줄 잘 모르겠어요.
1: 예를 들어서요. 저하고 이제 상담받는 아이들 중에서 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사춘기가 왔잖아요.
0: 예.
1: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갈등이 생기니까. 얘가 핸드폰을 잡으면 늦게까지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은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안 재운다. 그랬죠. 핸드폰 잠을 안 재워요. 그러면 혼미해져요. 뇌가 혼미해져요.
0: 예.
1: 혼미해지면 사탄이가 틈타죠. 그러니까 혼미해진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되죠. 혼미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안 되죠. 그럼 부모가 핸드폰을 뺏은 거예요. 압수를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얘가 왜 내 핸드폰을 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저희 부모님은요 진짜 못됐어요. 제 핸드폰을 뺏어요.
0: 어허.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주일 동안 안 준대요. 말이나 돼요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네 건데? 네가 벌어서 샀니? 아니 부모가 해줬으니까 내 거죠. 아니야 너한테 빌려준 거야. 부모가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너가 연락이 안 되면 궁금하니까 바깥에도 무슨 일 있을까 봐 준 거지 빌려준 거지 너 이거 밤새 핸드폰 하라고 빌려준 거 아니야. 근데 빌려줬는데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부모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용돈이 끊겼다고도 그거 누구 돈인데 너는 지금 재워주는 것도 봐봐 네 걸로 자는 게 아니야.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나가는 게 목표야? 그럼 너 집 나가면 너 지금 나가봐 너 한 달이나 너 재워줄 집 있니? 없어. 그럼 너 지금 용돈 네가 벌어서 쓰니? 일주일에 2만 원씩 부모가 준대요. 근데 그거를 용돈을 줄인다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네 돈이야? 부모 돈이야? 핸드폰도 네 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말할 권리가 없어. 다만 네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얼마 주세요. 그건 네 거야. 그럼 네가 오늘부터 핸드폰 돈 한 달에 나가는 것만큼 벌어. 그리고 부모님 드려. 그리고 핸드폰 받아와. 그럼 되지 않겠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없잖아요. 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에 얘한테 핸드폰을 해주고 용돈을 주면서도 1%도 감사한 마음을 왜 못 줬냐. 돈을 줄 때는 감사한 마음도 함께 줘야 되는데 당연시하게 주니까 얘가 이 모양 아니냐 지금. 핸드폰을 해주는 걸 당연시 알고 그걸 뺏으면 내가 잘못해서 뺏겼다 잘해야지 이 생각을 안 하고 왜 내 걸 아빠가 마음대로 뺏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어디 그게 네 거냐 부모님 거지.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부터 딸 하나 이쁘니까 그냥 온통 다 해줬는데 그게 아니다. 항상 뭘 하나 줄 때는 감사합니다. 유치원 때 했잖아요. 뭘
0: 그렇죠.
1: 주면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왜 그걸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0: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돈을 벌을 때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내 거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1: 야.
0: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관념이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들 것도 내 거가 되는 거고 내 것도 다른 애. 이게
1: 그렇겠네요.
0: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가 어떻게 시집 가서 결혼을 살면 잘 살겠어요? 위기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도 따끔하게 얘기를 했고 아이한테도 너 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부터 하나도 네가 벌어서 산 거 있어? 없잖아. 너는 지금 다 빌려 입는 거야.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넌 도로 다 반납해야 돼. 그리고 봐봐 핸드폰 늘 감사함으로 써야지. 감사함 없으면 너는 도로 뺏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뺏겼다고 화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지금 뭐... 부모님들 마음에 속 시원하지.
0: 아니 이런 마음을 넣어줘야 돼요. 내가
1: 그래, 핸드폰을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라.
0: 그러면 얘가 이걸 쓰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유 내가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걸 뺏어갔냐고. 우리 엄마 아빠 못됐다 내 걸 함부로 핸드폰 뺏어간다. 함부로 뺏어간 게 아니라 엄마가 빌려준 거 도로 가져간 거야. 그걸 네가 감사함을 모르니까 가져간 거야. 감사함을 모르면 뺏기게 돼 있는 거야. 감사함은 더 주는 거야. 핸드폰 줘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핸드폰을 쓰는 너무 감사한데 요즘에 영상이 좀 짧은데 시간 조금 넣어주면 안 될까? 당연히 넣어주지. 근데 네 것처럼 하니까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거야. 감사함이 없으면 세상은 그런 거란다. 이걸 가르쳐야죠 아이들에게.
1: 자 박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0: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공부나 이런 걸 이렇게 딱 보면 현상이에요.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본질은 뭐냐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뭐냐고 돈으로 인정받는 것, 삶에서 인정받는 것, 작은 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아이들. 그래서 버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쓰는 것도 소중하고 베푸는 것도 소중하는 나는 것도 소중한 이걸 어려서부터 시키지 않으면 커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부모가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예요. 왜? 그건 부모가 손에 쥐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이 교육 놓치면 안 됩니다.
1: 이야, 감사함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링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지난주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아침, 많은 분들 인간 수업, 와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도움이 되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오늘 신청을 하셨어요. 새가족들이 2792-3951-3673-0675-5496-2780-9302님 외에도 9302님 신이요? 네.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하면은 안 갑니다. 아셨죠? 응원합니다. 인간 수업은 인간,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미성년자 산모의 출산 아동은 1만 1,106명입니다. 미성년자의 출산은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또한 학업 중단, 경제적 곤란 등 산모의 삶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미성년자의 임신은 임신성 고혈압, 빈혈, 자궁기능 부전, 저체중아, 선천성 기형, 신생아 사망률의 증가 등 여러 문제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특히 15세 이하의 임신의 경우에는 신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대는 임신 중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신생아 사망률의 주요 원인인 조산과 저체중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영아 사망률은 2.8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10대 산모의 경우 무려 16.2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만 강조하는 위험한 성교육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Good morning.
1: (목소리)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규모 7.2와 7.5의 강력한 강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같은 시간 지구촌의 누군가는 축제를 즐겼고 누군가는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것이 참 숙연해지는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첫 찬양이 떠오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 있다라는 가사처럼 말이죠. 아픔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도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갓모닝 첫 찬양은 내가 아니었어요 라는 연평안의 찬양이었고요.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꽃을 피우는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 고백,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그 어느 때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강진을 겪은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그딴 가운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지 않고 속히 회복과 또 수많은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또한 지금 누군가에게 나누진 못하지만 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제 함께 나눴던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 뒤에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며 슬픔 후에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다는 그 가사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새 힘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아침 소망 가운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또 큐티인 큐티 7월분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아, 또 광고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가 정말 큰 호응

희망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가오는 여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광주 극동방송이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권을 더 제작했는데요. 이 찬송가 필사 노트를 받으셔서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은 필사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찬송가 필사 노트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필사라고 신청해 주시고요. 또 7월분 큐티인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세요.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통 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교만은 난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겸손은 뭐냐면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밤에 동화책을 읽어주고 재웠어요. 근데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은 야 이거 작가가 누구야? 애들 동화책인데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가? 너무 감탄이 되고 야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드셔? 놀라게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있는데 너무 소중해서 제가 그 책을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이 동화책의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 입니다. 첫 번째,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한 3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이미 동생이 있네요. 근데 이 아이가 참 기특해요. 쉿, 엄마랑 아가랑 코 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 근데 전화벨이 울려요. 따르릉 따르릉.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엄마 깰라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혼자 기특하게 자기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전화는 잘 받았는데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지 못하고 아무데나 놓은 거예요.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는 모습을 이 작가가 그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모릅니다. 다음 띵동 띵동 이제 누군가 방문을 한 거예요. 또 아기가 깰까봐 자기가 나갑니다. 기특하죠. 누구세요? 봤더니 택배가 온 거죠. 고맙습니다. 얘가 기특하게 택배도 혼자 받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문을 안 닫은 거예요.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문을 닫는 모습을 작가가 그리는 거예요. 의미가 깊죠.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혼자 놀아야지. 애가 얼마나 기특해요. 엄마 자니까 엄마 자는 줄 알고 있어요. 혼자서 그림도 그리고 장난감도 갖고 놀아요. 잘 노는데 잘 보세요.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장난감 인형을 엄마가 장난감 상자에 정리하는 손이 있네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모릅니다. 그 다음 이제 손이 더러워져서 애가 기특하게 혼자서 손도 닦아요. 근데 손은 잘 닦았는데 뭘 안 잠갔어요? 수도꼭지를 안 잠갔어요. 자는 줄 알고 있던 엄마가 또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수도꼭지를 잠궈주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깊죠?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모릅니다. 옷이 젖었어요. 얘가 기특하게 옷도 혼자서 벗고 갈아입어요. 단추를 좀 잘못 낀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 아이가 옷은 잘 갈아입었는데 젖은 빨래를 아무데나 던져놓은 거를 이 어머니가 빨래통 안에 넣어주네요. 아 목말라 물 마셔야지 하는데 물을 흘렸습니다. 걸레 어디 있지 하는데 그 다음입니다. 이미 걸레를 들고 이 아이에게 다가오는 엄마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이제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엄마! 엄마 자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 내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걸레를 뒤로 숨겨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말없이 안아줍니다. 제가 이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진짜 은혜롭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했어요. 전화도 자기가 혼자 받았고요. 택배도 혼자 받았고 혼자 간식도 먹고 혼자 잘 놀았어. 근데 다 자기가 혼자 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엄마의 손이 도와줬어요.

줬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아이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수고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 아침 3분 메시지는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말씀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또 7월분 큐티인 큐티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광주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필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00분을 선정해서 필사노트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방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찬양 후에 월광교회 김요환 목사님의 기도 함께 할 텐데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며 확신과 소망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세상에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과 그 영광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참고 견디며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덧입히시사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주시는 주의 위로와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통해 삶의 필요가 늘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것 저의 것이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복음사역 위에 힘있게 동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길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일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또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웠던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끼리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4장 이후의 주제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지혜 있는 성도의 가장 이 첫 번째 특징을 들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세월,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하루 24시간, 또 365일, 날마다 시간이 이 초시계가 제깍제깍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흘러가 버리고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세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아까 크로노스는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 24시간 또 365

5일 이런 시간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의미가 담기는 귀에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속사 속에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에서 때가 찼다, 이 때, 바로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이 사건, 죄인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새 생명을 얻는 그 순간, 그리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시간은 크로노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이 명령한 이 세월, 카이로스를 아끼라,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아끼라 이 단어의 원문의 또 의미는 또 이런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시장에서 노예를 완전히 사서 건져내다. 흔히 우리가 구속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단어와 똑같은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사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오늘 하루도 스케줄 관리를 잘해서 부지런히 살아라, 시간 관리를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탄의 문화가 지배하여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세상의 그런 시간 속에서 너희의 믿음과 헌신과 영적 대가를 지불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그토록 치열한 영적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사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공기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순식간에 도둑질을 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공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시간은 뭐이라고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그러니 네 시간을, 오직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너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시간을 잡아야 한다.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순종할 이런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볼 시간, 이런 시간의 기회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사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쁜 일을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에 시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중에서 첫 하나가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우리는 바쁜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여기서 이 소중한 일은 대개 미래에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미래에 가치가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의 시간을 사소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 내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야, 너 미쳤어? 지금 이 자유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데 너 교회 가서 그렇게 낭비하고 있어.
지금 1분 2초 1초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치어

하려면 얼마나 소중한데 너 왜 교회 가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 바로 그것이 시간을 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우리가 주일에 교회 마당만 밟고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저절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 피곤함을 드러내면서 불평하고 짜증 섞인 그런 표정들, 내 분주함을 내려놓지 못하며 내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왜 지혜로운 삶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삶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끊으세요. 이 말씀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아르테미 큰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당연히 술 문화가 만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디오니소스, 여러분 음료수 많이 마시죠? 바카스. 이 바카스란 말이 바커스, 술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술의 신이에요. 바카스. 얼마나 우리가 선전을 많이 합니까? 이런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 술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제사에 참여해서 저 자연스럽게 술을 먹고 술에 만취돼가지고, 술에 만취돼서 이제 황홀경, 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그 상황을 황홀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신과 접촉했다, 내가 신을 만났다, 신비로운 종교적 경험, 내가 신과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비한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너희 가치 있는 인생을 통째로 낭비시켜버리는 방탕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거에 술 좋아하신 분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봇대가 나한테 달라들잖아요. 보루가 그냥 나한테 올라와 버립니다. 술에 취하면 그래요.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평소에 하지 못한 이런 말들, 거칠고 음란한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저 기분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속이 시르고 어쩔 수 없이 콩나물국을 또 먹어야 하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지금 웃고 계신 분들, 옛날에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지요. 이것이 술 취함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단순히 그런 알코올에만 취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세상에 제공하는 다양한 술에 취하죠. 어떤 이는 돈에 취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때로는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성공과 권력에 취하고 어떤 이들은 미디어와 쾌락의 중독에 취해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진 채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집회에 참석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뜨거운 감정과 눈물을 흘리거나 흥분하는 일회성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충만, 헬라 원문의 시제를 보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힘이 아니라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운전석을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기분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나는 조수석에 옮겨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대한민국 최초의 명임 박사이자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으로 정책 차관보까지 지낸 강용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강용우 박사는 중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축구공에 맞아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걱정하다가 어머니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나마저도 과로로 세상을 떠나며 가정은 완전히 공중분해됐고 결국 강용우 이 학생은 고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졸지의 시각장애인이자 고아가 되어서 세상에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밑바닥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시계는 그 자리에 멈춘 것과 같아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내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술에 취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방탕하며 그렇게 아마 흘려보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강용우 학생은 그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그 영혼의 눈은 번쩍 띄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애인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내 인생은 이제 바닥 인생이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강용호 학생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실명하게 하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맹인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점자 책을 읽으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살았습니다. 마침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유학생으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고위 공직자 자리에까지 올라가 전 세계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그런 인권 활동가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 강용호 박사가 인생을 돌아보며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실명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더라면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성공이라는 독주에 취해 내 영혼은 잠들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내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내 인생에 가장 캄캄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찬란의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용우 박사의 삶을 바꾼 것은 어떤 뛰어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절망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쁜 스케줄을 짜거나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내 욕심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볼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편안해질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질문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물질,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물질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늘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 충만하면은 입술에 찬송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찬양을 모은 곡들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은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화려해서 했던 그 찬양보다는 고난 가운데 불렀던 찬양들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 119편은 율법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우리가 수면제를 안 먹어도 저절로 잠이 올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찬양했어요. 특별히 시편 119편 103절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데 이 말씀이 내 꿀보다도 더 달다고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 10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생활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도 찬양하십시오. 운전 시동을 틀면은 팝송이 나옵니까? 유행가가 나옵니까? 영웅이 트로트가 나옵니까? 찬양 나오게 하십시오. 네, 찬양 나오게 하세요. 제가 극동방송 선전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극동방송 찬양 말씀 찬양 말씀 24시간 그렇게 나와요. 채널을 거기다가 맞춰놓으세요. FM 93.1메가 맞춰놓으세요. 설거지할 때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되 어떤 찬양을 해야 하느냐. 2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찬양을 내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을 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숨이나 불평 대신에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있는 곳에 답답함이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찬양 소리가 있는 곳에 원망이, 미움이, 한숨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4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배움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면 길은 사라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정도면 됐다면서 배우기를 멈추곤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데 어제 알던 말씀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도 없는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 혹시 요즘 배우기를 멈추지는 않으셨나요? 듣기를 멈춘 하나님의 음성은 없나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배우는 마음으로 이 하루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